인더스트리의 상당한 부분을 월남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면 멀리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 남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분들이 남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지에 많이 정착을 했고 또 핀란드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델라웨어나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후 계속 서진해서 산속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특별히 산에 자리를 잡은 민족과 그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 외침에 인베이전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던 분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살던 분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의 산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스위디시나 피니시, 스웨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서 못 삽니다. 안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살기 좋고 또 바로 나가면 농사 짓지 않아도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침공에 취약합니다. 또 넓은 들에다가 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순식간에 외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종종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 산을 향하여 기대를 품을까요? 아, 여기보다 산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가 나오죠. 환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이 구절은 산과 도움을 연관합니다. 산과 도움이 필요로 한 환란의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왜요? 산은 도움의 상징입니다. 산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환란이 닥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이 올 곳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어디로 눈을 들었어요? 산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보통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그는 그의 시선은 산을 벗어납니다.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도다. 그래서 모든 외침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산지로 들어가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자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산을 찾으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의지합니다. 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도 소중한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에 산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공원에 고원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은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산의 골짜기마다 산의 봉우리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타못해 성황당에 있든지 아니면 돌무대길에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의 환난의 경우 도움을 청할 것을 찾고 찾은 다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다가도 그의 시선이 산 봉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 봉우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고 흔들림 없는 최선의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며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우리 인맥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요. 평생 인맥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때로는 어디도 의지할 바가 없어. 내가 터득한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도움이 강력한 도움의 근원이 되는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은 계속 하늘로 향하여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문학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한마디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었다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3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합니다. 1절, 2절이 주제라면 7절, 8절은 요약입니다. 7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를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십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도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어딥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곳이 들판이고 평평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내게도 실족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도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안전한 곳은 실족하기에 쉬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산이 그곳이죠. 산에 발 잘못 디디면 발목 삐고 허리 나가고 큰일 나요. 산은 안전한 곳인 동시에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되 특히 무엇을 도우세요? 내 팔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Are you okay? 이거부터 챙깁니다. 와이프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남편 들어, 여보 나 사고 났는데, 그러면 차 괜찮아? 이러는 남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기시는,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왜? 종종 환란이 닥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환란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환란이 닥칠 만한 풍파가 내 주변을 둘러싸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또 한번 확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족한 것을 제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닥치면,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남의 탓부터 합니다. 내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란이 생겼나? 이 환란의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내가 돕는 길을 찾을 건가? 그걸 접근할 적에 내가 실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심각한 환란을 초래할 때마다 우리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성장 과정을 살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원인을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걸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서 이것이 다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커뮤니티의 책임이고 그를 키웠던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이미 제도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가치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책임은 제일 마지막이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주의 천지의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부조리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요, 항상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족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어디서 헛발질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실족하여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을 디디지 않았나 그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이제는 그 실수하는 거, 잘못 디디는 거, 헛발질하는 것부터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이건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닥쳐도, 어려운 여건이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후, 그 후에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 중에 상당한 것이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악하고 피조 질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3절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처음에 실족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늘을 만들어서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의 근원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환난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해를 그대로 두신 채 그 해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저 해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맨마른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해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를 없애면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에 따가운 빛을 맞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그늘 밑은요 깜깜한가요? 아니에요. 밝아요. 왜? 간접 조명으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은 그 환란의 근원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게 환란은 딴 게 아닙니다. 저 남편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제거하면 그럼 인생 깜깜해요. 인생 깜깜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그 환란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그 환란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환란이 몽땅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족할 때. 환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환란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환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도 그 환란의 근원이 나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그늘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아, 그건 말이 돼요. 네.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한 방울의 초록, 한 조각의 초록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모래사장에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 밤에 달 뜬 게 왜 나를 해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지 잘 모릅니다. 밤에 달이 어떻게 나를 해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한 해가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 원래 저기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늘이 안 보여, 해가 안 보이게 하셨구나. 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래 내 위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달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실 때 그 그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것을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깨달을 그 어떤 것들을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해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하지 않은 몇 걸음을 옮긴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게 환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다 헤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신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들인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내 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반전의 전문이고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그 니체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적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적은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늘 너머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내게서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면하는 방식은 영혼을 제일 마지막에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안 지켜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세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바람에 무엇인가는 못 지키게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이 녀석 건강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이 사업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하나님께서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세요. 그게 세상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은요 다른 걸 잃을지라도 영혼은 손상받지 않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 내 영이 내 안에 썼죠.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뭐 하는지. 내 영혼이 고통해요. 이런 소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영은 원래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평안입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평안입니다. 환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적 평안을 이룬다고 구원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분에게 돌아와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적 평화를 구합니다. 왜? 내적 평화를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증거가 생겨요. 내적 평안. 내 주변에서 환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풍랑을 보았을 때 내 눈엔 아무것도 그게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그게 내적 평안. 그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7 days of the week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날 내 상황이 내 인생에서 환란이 닥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심사하셔서 아 이제부터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도움을 베푸노라 그래서 제공해 주시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업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해서 뭐가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깜빡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하니까. 잘 가다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실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한눈파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돼. 모든 것 중에서 그거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한다.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는데 어떻게 그늘이 되세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머리 위에 1km 상공에다가 가로 세로 100kg짜리 커다란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양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 밑에 두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내 주변의 그늘의 반경이 몇십 킬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헤매고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걱정 안 하세요. 왜? 워낙에 그늘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늘은 어떤 그늘인 줄 아세요? 꼭 요만해.
꾸겨만 해. 그래서 꼭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그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을 내 머리 위에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늘 안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안에 있지?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걱정하고 그 신경 써봤자 우리는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붙어 그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안전한 곳에 찾아와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셔서 내 곁에 마치 온 하늘이 그늘로 덮인 것처럼요. 내 곁에 나를 위한 그늘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을 찾지 마세요. 도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 먼 산 봉우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도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헛발질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 발 디디지 않게 하시고 내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비탈이요 안전하지 못하고 바닥이 허물어지는 모래사장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발목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되 기억하세요. 무슨 도움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대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고 애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물건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틀은 음악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기 도착 딱 해가지고서 파킹나 빈자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불도 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환란에 빠지고 뭐 때문에 환란에 안 빠진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세요. 자꾸 구별하지 마세요.
이것이 환난의 원인이고 이것이 환난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다 환난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감사.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골퍼 낭자들이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선수 중에 장하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키는 5피트 4인치여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썩 어울리는 체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키에서 LPGA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첫 해를 보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LPGA 게임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리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바하마에서 열리는 LPGA 첫 번째 게임에서 그 LPG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4에 티샷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인원 한 번 쳐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은 보통 파3 세 번에 끝내야 되는 홀에서 벌어지는 짧은 홀에서 벌어지는 건데 두 번에 들어가야 될 먼 거리에서 단 한 번에 쳤는데 그게 첫 번째 샷에 그냥 들어버렸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그것도 파4 홀인원이라는데 원래 홀인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파4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지. 하여튼 두 번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홀을 한 번에 홀에 집어넣은 것을 한 번도 LPGA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하나가 하나장이 그 저하고 종신데 영어는 CHAG라고 JAA인지 근데 티샷을 그래서 하는 것과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하나장이 더군다나 원래도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장이 그 홀에 첫 번째 한 번에 딱 들어가게 한 것도 유명해졌지만 그 홀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것을 공을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그 그린 위에 올라간 장면도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 하나장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성격이 애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그 공을 딱 빼서 크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건데 얘는요 그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홀에 있는 깃대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절을 했어. 거기 엎드려져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또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커멘테이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게 절인지 뭔지를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뭐든지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절. 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절은요 상제와 군사부에만 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근데 신을 대리한 군, 왕, 사, 선생님 그 다음에 부, 부모님 애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바닥에 머리 임하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그 경배입니다. 그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린 위에 올라가더니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계산했겠어요? 카메라가 지켜보았다는 거 밖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린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저 앞에 있는 홀 깃대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 걸어가면서 속으로 몇천 동안 이렇게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이 위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내가 티샷을 잘 치긴 잘 쳤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겼다.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인가 내가 고마워할 일이 생겼고 고마워할 대상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캐디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고마워요? 홀이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홀인원은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 길목에 홀이 있어줘서 생기는 거지. 얘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은 저 홀이다. 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저 홀이 나를 도와줬다. 어떻게? 내가 친 그 굴러가는 길목에 얘가 있어줬거든. 얼마나 기특해. 저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와. 그리고 그 감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왕한테 절하는 것처럼 홀에다 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든지 제일 먼저 역시 내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감사해야 되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홀한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홀을 거기에 파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 감사. 나의 도움은 그 홀을 거기에 파놓은 게임 커미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감사.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뭐든지 넙죽 절해서 감사하십시오. 벽에도 감사하시고 깃대에도 감사하시고 홀에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신호등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차에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절하며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움. 이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을 믿고 사시되 그 도움을 감사하면서 사시고 이제 이전보다 실족하는 일이 더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양복 입고 뭐 신사 모양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2: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0: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게 종종 들려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경건을 정의를 하기를 경건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말한다. 그렇게 풀이해 놓은 글을 보면서 참 그 공감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저자 야고보가 좀 그 비아냥거리는 투라 그럴까? 비꼬는 투라 그럴까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비꼬는 투로 26절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식의 그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묘사하는데 그에 대한 싸늘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면요. 평생을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헛경건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나 지금 그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다 중직자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더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은 괜찮은 건지 또 경건과 관련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 뭐 어떤 경건이냐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갈래 경건의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갈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경건,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한 갈래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여주는 경건, 이렇게 세 갈래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가 이 재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이번에 이제 새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가리 닥쳐 이런 말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말에게 쓰이는 그 표현 아닙니까? 왜 말에게 재갈을 물립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잘 컨트롤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지금 재갈이라는 혀를 재갈 물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이 언어, 말을 여기다 사례로 드러났을까? 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양복 입고 뭐 신사 모양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늘 저 사람 어린애 같습니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나는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뭐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만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리듯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저 권사님만 만나고 나면은 몇 마디 나누고 나면은 막 맥이 탁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분은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나고 그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참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언어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 통칭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 좀 의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다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이건 핸드폰도 끄고 그 잡다한 생각으로도 벗어나서 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묵상하는 걸 quiet time, 큐티한다.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건이라는 건 다 이렇게 정적인 그 이미지로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이런 용어를 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건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적인 경건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정적인 경건만 지금 추구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고아를 돌보는 거는 구제지. 그게 무슨 경건이냐? 왜 과부를 돌보는 걸 경건이라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비유를 들어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야, 진짜 여러분, 제 생애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건 뭐 극단적인 칭찬 아닙니까? 그 상대방도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40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이상의 경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 세상 사람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주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세 속이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닿고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과 구분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경건과 관련한 이 세 가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이 경건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 참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경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좀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비다라는 그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평소에 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요, 제 장례식이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비싼 조화 꽃으로 치장을 하고 유명 인사가 다녀가고 이런 장례식 저 꿈꾸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생전에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던지 그 과부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영정사진 옆에다가 다비다가 그 어려운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 이것들을 내보이는 게 이랬던 분이라고.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전 정말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성도가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주의 종으로 그 마음을 한번 만져줬더니 저의 죽음을 그분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준 뭐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내가 베풀어준 그걸 못 잊어서 우리 천수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게 왜 독특한가 하면은요. 지금 이 다비다를 가리켜 성경은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신약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엄청난 여인이 많았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이런 표현을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무명의 여인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제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내 제자 맞다 이 평가면 더 이상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주님의 제자야, 여종이야, 넌 여제자야, 여제자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무 비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창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큰 교회 만들면 너네 제자 맞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무 비장해지지 말고 다비다처럼 어느 구석진대 가서 눈물 흘리는 참 보잘것없는 한 과부 같은 연약한 이웃을 보면 가서 손수건 하나 건네는 이 행위, 그 등 한번 두드려주는 행위, 오늘도 이 큰 교회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저 외로워 보이는 한 성도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 그거 보니까 너 내 제자 맞다 주님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내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뭔 일로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신데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네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 헛 경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성경이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럼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고넬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두 가지를 했네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내적인 경건과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그 우리 지금 너무 내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이 경건이 지금 막 썩어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요, 그 흘려보낸다는 특징이 있다고 근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넘쳤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여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처럼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누구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과 같은 사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런 인물이 많은 교회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썩 예배하는데 들여다봤더니 뭐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쓸만한 놈이가 하나도 없네. 이게 제자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하는 니부터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이 썩 보시면 막 전부 주님의 여제자같이 또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저는 좀 부실한 목사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재단이에요. 이 복지재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사랑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 한 차례 이웃사랑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격년으로 한 번은 복지재단에 한 번은 이웃사랑분과에 이제 무게를 두는데,

부엉이 맞추고 헌금해 주신 3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긴급 구호뱅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구호뱅크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무너져 있는데 이 목돈이 좀 필요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게 긴급 구호뱅크인데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696분이세요. 이 돈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긴급 구호뱅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 섬기는 과정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제 아기를 해산한 지 열흘 된 산모인데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2.6kg짜리 그 신생아 아기와 함께 그 성남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그렇게 지금 그 몸도 못 풀고 몸은 풀었지만 조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 구호 뱅크 팀에서 그 여관을 방문을 했더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당시 산모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를 다녀온 우리 두 여성도님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쓴 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도 하지 못했고 욕조도 비누도 갈아입힐 베넷 저고리도 수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분유와 기저귀 외에는 심지어 산모가 갈아입을 옷조차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하여 무표정하게 묻는 말에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문하신 분이 가신 감격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출산 준비물을 구해놓은 것들이 마침 차 트렁크에 잔뜩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은 9개월 된 손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그 출산용품들, 저는 관로하고 그 출산용품들을 설명합니다. 욕조, 베넷저고리, 옷, 가재 손수건, 젖병, 방수요, 속싸개 등 트렁크에서 이것들을 가져오고 권사님은 손자 목욕시켜본 경험을 살려 사랑으로 목욕을 시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욕 내내 아이고 이쁜 우리 아기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크라 이런 사랑의 언어와 손길로 정성스레 아기를 씻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베이비 파우더를 사다가 아기의 진물은 엉덩이에 발라주고 벗어놓은 아기 옷가지들을 빨아주고 실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그 긴급 응급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긴급 구호 뱅크 팀에서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도와드려가지고 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팀에서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아기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목욕을 시킬 때 권사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 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건요, 지난주부터 그 산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적인 구원,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깨달은 걸 입술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 되지만 묵묵히 소리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낼 때 이게 복음이 되더라. 이 복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웃사랑부 안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500수십 명이 이런 식으로 삶의 현장을 누비며

0: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팀이 구성이 되고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결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멘토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도배팀, 반찬 조리팀, 반찬 전달팀, 이미용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먼저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 나도 이거를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동적인 경건을 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봉사를 다녀온 팀에서 어떨 때는요. 이후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봉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이긴 시간을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뭐냐? 오늘 내가 가서 섬겨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이 감격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적인 경건을 깨달아가는 예배 안에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고아와 과부로 통칭이 되는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 남루한 여관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 가슴 아픈 한 산모, 이걸 예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트렁크에 이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트렁크에 가득 채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 섬김은 애들이 자라가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막 수년씩 예를 들면은 어떤 여집사님은요. 아버지의 외도, 폭력 이런 것으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결연을 해가지고 6년이 지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까지 이 아이를 지금 돌보고 섬기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꼬맹이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있다가 엄마가 가출하셨어요. 좀 있다가 아빠가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 조손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때 결연을 해가지고 놀랍게 10년의 세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 삼촌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그분이 쓰신 간증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KFC 치킨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줄 때도 있었으며 또 민욱이가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뜨겁게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욱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민욱이 옆에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날 때 직업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진로를 찾게 되었고, 민욱이는 현재 기술 전문 분야 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한 아이를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삼촌, 우리 민욱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 혼자 남는데 걱정입니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도 좋으니 데리고 다녀주세요. 제 바람은 민욱이가 건강하고 좋은 청년으로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그의 곁에서 삼촌으로 서 있게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욱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삼촌이 없었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촌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래요. 첫 만남이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긴 여정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웃 사랑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웃 사랑 분과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포함한 참 감동적인 영상인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동적인 사랑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정에서 자란 저를 사람들은 조손 가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크는 동안 할머니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고 저는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조금 서툴고 또 어려웠답니다. 그런 우리 집에 어느 날 친절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자주 사주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혼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지금 저의 삼촌이 되었답니다.
2: 2007년부터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청소년 섬김부는 우리 대상자를 만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섬겨야 하는 장기적인 봉사인데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슬럼프도 생기고 또 어려운 점도 발생되는데요. 이웃사람과의 좋은 프로그램과 동역하시는 봉사자들의 그런 곤면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10년 됐거든요. 인생의 반,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지내셔서 삼촌이 없었으면 어떻게 컸을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사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옆에서 사회 경험이 훨씬 많은 삼촌이 마치 당신의 일인 양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았어요.
4: 네, 금년에 지금 8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 분과 안에 있는 호스피스 팀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봉사하면서 저는 제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큽니다. 제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기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아마 멈춰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 침상에 있어서 누가 방문 오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증하시고 그 본을 어머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 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어려운 이웃과 특히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빛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지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저도 커서 삼촌처럼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돼서 저처럼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4: 저는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봉사할 겁니다.
0: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아니라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저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여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마음에 빨리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동적인 구원의 현장으로 가셔서 아버지 다비다처럼 어마어마한 무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손수건 하나 건네주는 거, 손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요, 우리 긴급구 뱅크부와 또 노인 섬김부 등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이웃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누군지 뭐 드러내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인간의 섬김 너머에 계시는 십자가 사랑을 발견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을 오늘 이 자리 초청되어 온 우리 이웃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과거에 대한 용서이며 새 생활의 선물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직 여러분들께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8번째 시간. 일본의 대조선 침략 식민지 정책은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교회는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평양은 그들의 요주의 장소였고 경계지역 1호였다.
1: 과연 교회란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일본의 많은 과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2: 어쩐 일로 다시 여길 찾아오셨습니까?
3: 그야 지난번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2: 저희는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3: 말씀이야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2: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기로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3: 아무리 교회가 종교단체이고 신앙으로 모인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나라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2: 일본의 도움이 아니라 대한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3: 우리 일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2: 우린 조선으로 선교를 온 것입니다.
3: 일본이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2: 예수님은 주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3: 조선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이거군요.
2: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4: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2: 통감부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4: 아, 통감부에서.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가만 물러설 자들이 아니죠.
2: 이번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4: 당연히 그러셨거든요.
2: 길장로님.
4: 예, 말씀하시라요.
2: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시지요.
4: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건 왜?
2: 통감부에서는 교회가, 아니 그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하지 못할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4: 예. 네.
2: 곧 장로님 같은 대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안수를 받으시거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당신 나라의 운명은 당신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0: 이런 가운데서도 평양은 성령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붙어가고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를 넘어 감리교에서도 같은 불이 이어졌다. 그리고 개강에 앞서 각각 미션스쿨에서도 개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1: 평양의 성령운동은 교회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학에 앞서 먼저 각 기숙사 등에서 체프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1907년 2월 개학되었습니다.
5: 저, 큰일이 났습니다.
3: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인가? 호들갑은?
5: 숭실대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 숭실대학이 움직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5: 성경 사경회를 연다고 합니다.
3: 뭐야? 성경 사경회를? 그게 사실인가?
5: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저기,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요?
3: 이런 바보같이.
5: 아자, 이제 대학에서까지 집회를 한다면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3: 그 학교도 미국 놈들의 학교가 아닌가. 그런 판에 우리가 들어가 뭐 어쩌지도 못하고. 에이가 정말 머리가 아프구만 그래.
1: 원래 숭실대학은 미 북장로교 소속의 배령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미 감리교가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장로교도 숭실대학의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대표적 미션스쿨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숭실대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의 여파로 계약에 맞춰 성경사경회를 실시하기로 하는데 거기엔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한 감리교도 같이 거들게 됩니다. 학교 행사이긴 했지만 구조상으로 평양시내 전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었습니다.
5: 학교에서 술렁거리면 나중에 그 여파가... 이거 걱정인데요.
3: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 행사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거 생각만 해도 내가 여기를 떠나든지 해야지.
5: 당장 학교로 가도록 하죠.
3: 학교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5: 통감부로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그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5: 예? 대학의 자율권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3: 미국에선 대학 일은 대학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그 학교가 미국 학교가 아닌가? 그럼 미국 방식으로 갈 것이고. 이게 이걸 어떻게 한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971년 10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놀폭이라는 도시에서 자그맣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인 데이비 박사님은 미국 사회와 교회의 영적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자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또 규모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0년부터는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4: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서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지우쳐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5: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기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4: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섬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정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나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벤 에돔과 여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민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희야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5: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천 장마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무론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능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해성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22장 오늘 2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란 내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발람이 들어준다 만다 뭐 발락의 그 청을 뭐 이제 그런 입장에 그리고 그 가만히 봤더니 나름대로의 발람의 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만 이러시지 않으시는 거죠. 비록 좋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무작정 우겨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게 버려두시는 그런 경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뭐죠?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영혼은 파리해진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다. 그렇게 네가 정 가고 싶다면 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너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 점을 넌 명심하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허용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받는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응답과 함께 내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는 전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만큼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이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가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천사는 발람에게 다시 경고하기를 너는 가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결국 발람은 발락 왕을 다시금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발람의 길입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단체가 따르고 있는 돈으로 치장된 길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탐욕의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죄송하지만 끝장인 거죠.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발람은 자기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리앗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23장, 이제 23장 이 발람의 또 잘못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은 잠옷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왔는데요.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발람의 예언이 발락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은 네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발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그곳에서 주께서 발람의 그 입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한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뉘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대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첫 번째 특이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예언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산으로 올라가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을 볼 수가 있는데 발락이 발람을 끌고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발 아래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주께서 다시 발람의 입술에 발락이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18절로 24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니오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도무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발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이성을 총동원하여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정죄하도록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악이 스며들도록 획책하게 되는데 죄는 심판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리뱀 사건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초래되었던 그러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아주 그 착안해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이치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고. 이는 인간의 의보다 더 고상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그 복되게 하심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고 누가 감히 회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뭐 옛날 발람도 이것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 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기만 하면 발락 왕에게 보상을 그 대가로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조건으로 그 결과 엄청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는 하나님의 연단하는 손 아래 들어갈 뿐 하나님의 정죄 아래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또다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발람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람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은 발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탐욕 때문에 그 꿍꿍이 속 때문에 이쪽에도 섰다가 저쪽에도 섰다가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냅두시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24장에서 그 세 번째 예언을 나름대로 하게 되지만 그 예언조차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예.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프로 잘 안 봅니다.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근데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그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친자매들 간에 어머니의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TV 내용을 한참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 두 자매 간에 머리채를 붙잡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니 되는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어머니 재산을 사용해가지고 동생이 집을 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또 누구 말을 제가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 말을 듣고 아 동생이 나쁘구만 속으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동생 말이 나옵니다. 동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니가 모시고 사는 거는 사실인데 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은 돌아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부득불 결국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게 되었고 어머니 재산으로 집을 사게 된 연유는 어머니가 그 동생하고 같이 살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이 좁으니까 그 집에서 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셔서 어머니 돈으로 집을 사서 지금 이렇게 내가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또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 진짜일까 나름대로 막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머리카락인지 동생 머리카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움큼 이렇게 진짜로 빠졌더라고요. 나이도 아마 한 50대, 60대 이 정도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돈,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 돈에 대한 탐욕이 그 두 자매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돈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자매 간에 저렇게 머리채를 뜯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한 형제 간에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또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을 가지고 서로 고소를 했다든가 또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 이야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유업을 나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네 말 들어보니까 니네 형이 참 나쁘기는 나쁘다. 그럴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두 형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딱 알고 정곡을 바로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두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가 금방 알았어요. 뭐 누구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두 사람 다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지 않느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형제간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 의절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돈 때문에 부부도 갈라섭니다. 또 돈 때문에 심지어 자기 부모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에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의절하고 지내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돈보다도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형과 아우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 금덩어리 죽기 전에는 두 형제가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딱 죽고 나서 이제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은 그 금덩어리만 생각하면은 야, 그 금덩어리를 형님 없을 때 나 혼자 주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은근히 형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금덩어리를 나 혼자 주웠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서 동생이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원래는 안 그런 형제인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기들도 자꾸만 형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어느 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주워온 검덩어리를 바다에 갖다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나 둘 셋 잠깐 그러지 않고 바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형이 참 귀해 보이고 동생도 귀해 보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돈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좋고 해도 부부 간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요. 가난할 때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부부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딴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딴 생각을 하면서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서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건 보았습니다. 다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것은 제육 반찬, 고기 반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탐심을 잘 못 버리는가 하면은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은 자기 인생이 풍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해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은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물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행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심령의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물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재물만 추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엉키기 말하면 행복이에요. 뭐 돈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제 그게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한 부자를 주님께서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있는 곡간에는 이미 곡식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수확한 그 곡식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다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인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곡식들, 음식들을 저장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으니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모르는가 하면 세 가지를 몰라요. 첫째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읍니다. 그거 다 뭐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계속 모읍니다. 계속 모으는 이유는 아직까지 만족이 없다 이 말씀이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더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부자가 얼마나 더 많이 모으면 이 부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재산 모으는 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부자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일구셨는데 선생님께서 모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재물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함정이에요. 조금만 더 가진다고 그 부자가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안 버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분 모아보세요. 그게 만족이 있는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 금, 풍부 여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말씀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감도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거를 몰랐어요. 재물 모으는데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바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재물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 이 부자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먹을 것만 많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돈만 많고 먹을 것만 많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착각일 뿐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고 물질로 구성된 이 육체만 있다면 예, 물질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살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분들이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돈은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행복도 없어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약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침대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집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쁨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평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모은 그 모든 재산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부자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야 모를 리가 없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돈만 많으면 잘 먹을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고 또 좋은 병원에 가서 다닐 수도 있고 좋은 약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채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먹을 거 가득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죽으면 다 그만인데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모처럼 주일날 교회 왔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죽는 이야기를 하나? 재수없게.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국 다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죽는다는 건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일 해가 뜨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0층까지 걸어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뭘 안 가져왔어요?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밑에 자동차에 두고 왔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허무감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딱 당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느끼게 될 충격, 허무감은 여러분 키 두고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사람의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먼저 가족을 보낸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참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예비한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결국 누가 다 주관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살아가면은 예,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느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어떤 말이 여기 많이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 여기 많이 나옵니까? 내가 나. 여기 하나님은 전혀 안 나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 같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 부자의 인생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자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희망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아직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때는 여러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중에 한 분도 예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멋진 꿈을 꾼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0: 말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도 가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사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또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적금 저런 적금 뭐 다 들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부유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유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도 후하게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얼마나 존경이 가는지 몰라요. 헌금만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 이분이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구나.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참 드력하면서 또 살아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깊은 외로움까지 다 아시며 위로하시는 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승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승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었다? 그건 사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다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의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자,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시거든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이때로부터 그때랑서 한 분기점이에요. 큰 단락의 한 분기점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는 이제 고난과 십자의 죽으심과 그 3일 만에 살아날 그 이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큰 분기점인데요. 4장 1절에 그때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또 옥에 갇힙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란데요. 자,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0절에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말한 거죠? 사탄에게 말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구 보고 말해요? 베드로 보고 말하죠.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언제 온 유혹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보면 어때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저걸 따먹으면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요.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이 유혹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에 붙들려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부른 시대예요. 아이들이요, 그 만난 햄버거 또는 뭐 핫도그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먹는 아이들도, 물론 뭐 배가 불러서 안 먹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애 한 입 배 먹고는 버려두고 갔더라니까요. 배부른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일찍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의 아이들, 옛날에 한번 했는데 재방송하도록 EBS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필리핀에 정말 가는 아이들, 쓰레기 죽고 사는 아이들인데요. 부모도 없고 어떤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도로 가정도 안 돌보는데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 얘기예요. 15살 아이가, 남자아이가 14살 여동생 공부시킨다고 쓰레기 주워서 아이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 14살짜리는요, 버스 타고 오면 잠시만에 오는데 2시간을 걸어오더라고요. 버스비 아껴서. 왜? 오빠가 돈을 줬으니까 그 돈으로 버스 2시간 걸어오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조그만한, 버스비 얼마 안 하니까 조그만한 그 스낵 하나 사가 오빠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가능하니까 그러더라고요. 9살, 7살 되는 애가 쓰레기 주워서 바다를 헤엄치서 2시간 건너가요. 2시간 헤엄치고 건너가서 쓰레기 주워서 와서 그걸 돈을 고물상에 팔아가 동생하고 나눠 가져요. 그거 소세지 하나 밥 요만큼 사오가 아버지를 먹이더라고요. 가난한데 형제 우애가 눈물 날 만큼 가난한데 형제 우애가 일어나요. 이 땅은 배불렀어요. 형제 우애요. 애들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형제간이 많아요. 주 사오더라고요. 막 사오가 사오 이거는. 이놈들을 내가 오늘 그랬어요. 이 땅이 이 갑자기 부자 된 게 이게 저주예요. 갑자기 부자 된 게 저주라니까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그 진짜 가난하니까요. 그들이 거듭났고, 우리는 세 사람 얘기했거든요. 믿음의 덕에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 공부하라. 세 사람 아무리 교육하면 뭐합니까? 싸우는데요. 그 말 들으면서 형제끼리 싸우니까요. 야, 떨어져, 너. 뒤로 앉아. 형제끼리 떼말려야 된다니까요. 왜 이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은요, 새 사람 아닌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가난하니까 형제 우애가 있더라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이걸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벌어나 수가 없어요. 고픈 게 채워지는 게 보암직한 거 찾아나, 보암직한 거 찾아나 쓰잖아요. 여러분, 그 뭐 명절 연휴 이렇게 되면요, 공황이 미어 터집니다. 공황이 미어 터져요. 왜? 보암직한 거 한국에서 다 봤거든요. 이제 외국에 보러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 누구에게 절하면 줘요? 사탄에게. 사탄은 예수님, 너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근데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뭘 구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구했으니까 그게 마귀한테 구한 것이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마귀한테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암직한 거 주세요. 먹음직한 거 주세요. 세상의 영광을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도 철야 금식을 하며 주여 주여 달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그걸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이거 뭐 히브리 헬라 몰라도 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왜 귀에 안 들려요? 이게 사탄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2014년 9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과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었다? 그건 사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뭔지를 두 곳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구분해서 보도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7장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단식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단식 중에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오히려 감사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들은 육신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했는데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라고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죄를 알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지켜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를 받으니까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다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 의롭고 해서 한 이 일이 바로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4절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겠다고요? 막 설친다고요? 왜 그러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었다고요. 그게 사람의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정했어요. 하나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17년 들으니까 뭐 시큰둥해집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말씀 보니까 막 정말 감격이 와요. 찬송에도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육신의 죄를 정했다니 이런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 보험을 받고 자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 또는 윤리 도덕의 법으로 자기 어롭고자 따라 하는 그런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몇 장 몇 절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으로 외워두세요. 저는 그걸 옛날에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 군사 독재하다가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는 직선제 하겠다고 데모할 때 항복했거든요. 그때 무슨 선언이에요? 629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바뀌려면 뭘 해야 돼요? 629 선언을 하세요. 629 선언을. 그 대통령이 직접 가방 들고 갔잖아요. 모르시는가 보네요. 비서들이 들고 가는 게 대통령이 직접 들어왔다. 왜? 근위를 버리고 말로만 쇼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629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이게 뭐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의를 쌓아서 상을 받고, 이게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이루어내셨는지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또 막 나가 자빠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의 일을 따르는 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러니까 자꾸만 또 윤리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포함되죠. 그러나 진짜 육신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의의를 챙겨나가는 것. 이게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율법 지켜서 자기 의로 나갔으니까. 율법이 제 아래 가두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영의 일을 따르는데 그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이게 영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영의 일인데 이걸 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가 어떤 분과 저 캄보디아에 있는 분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좀 소개할게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 11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냈어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인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계획으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뭐예요? 죄인이라 그래요. 모태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은 내가 안다는 거죠.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모태 죄인만 있어요.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나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해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해요. 내 이름을 해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해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라,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뭐에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풀무에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야 하늘에 숨을 쓰지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숨이 안 가빠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환란을 반드시 당합니다. 환란과 고난을 통해야만 이 물속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니까요. 환란 없이 하늘 쳐다봐요? 고난 없이 하늘 쳐다봐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편하고 즐겁고 다 좋은데 아무런 어려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데 하늘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래, 고난이 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하다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듣고 하늘에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렇게 제한테 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점점점점. 아, 완전 은혜 뿐이군요. 느낌표 두 개. 오직 다다다다다 은혜 느낌표 두 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아멘 하고 답을 보냈어요. 또 좀 이따가 말씀이 하나 더 왔어요.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인데 무슨 번역 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계획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8절에서 11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 댓글이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과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심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거네요. 느낌표 두 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 거죠. 물음표 두 개.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건가요? 물음표 두 개. 여기에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언약 성취의 인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제가 이거 종종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에셀. 하나님은 이루시고 인간은 망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람은 다 무슨 일만 했어요? 망친 일만 했어요. 사람이 항상 다 망친 일 뿐이에요. 그 망친 최종점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최고의 선민이라고 한 그들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받아 최선을, 최고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그 구약의 모든 인간의 일의 최종 결정이 뭐로 나타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은 망치고 아브라함 요사 헤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유대 랍비라서.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해요.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사람이 망친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뭘 믿어요?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이루어서 하는 게 보탬 드린다고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안 무너져 내렸다면, 이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남과 비교해요. 내가 가장 낮은 지혜인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뭔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저희 교사들 지각하면 화나요. 어떻게 아이가 선생님을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를 기다려야 되죠. 정말 화가 나요.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너는 잘하니? 너는 잘하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요. 그러면 교사하지 말라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한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의 행은 정말 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달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보여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한 곳만 보고 하나님 일이 뭔지 정말로 사람 일이 뭔지 한 곳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 자신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뭔지를, 은밀한 지혜가 뭔지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십자의 영광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모여서, 세상에 최고의 근력이 모여서 한 짓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은 거예요. 영광의 주를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이거예요. 사람의 일이 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일 외에 한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요? 왜 했는데요? 뭘 하려고 했는데요? 자기 영광 아니었습니까? 자기 천국 상급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랑 아니었습니까? 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영광의 주를 십자에 못 박는 일이 오늘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탄이 됐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됐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한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려? 제가 종종 이 말씀 인용하죠. 사람이 뭐 다른 사람 힘들고 그러면 집사님 내 이해합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다행이게요. 뭘 이해를 해요 사람이? 이해 못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위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닫고 계세요.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알아요? 성령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아니고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책망을 받아요. 죄에 대해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전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임이에요. 그게 성령임하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알 뿐 아니라 은혜를 알아요.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라.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을 취하자, 또는 천국의 상급을 높이자. 이게 세상의 영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거래하는 겁니다. 감히 하는가 거래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이게 선악과 땀은 이후에 인간들의 영이에요. 전부 거래예요. 전부 조건이에요. 네가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네한테 이렇게 하겠다. 거래 조건 아닌 거 있어요? 거래와 조건 아닌 게 있어요? 전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어떤 우리 신의 자매 결혼할 때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되게 찔렸다는 사람 많던데 찔리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사람 부족하러 가죠. 그런데 왔다가 시집 가버리는 사람 내가 뭐 하려고 부족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게? 이게요. 여러분들은 개별개별해서 눈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면 전체를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좀 찔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거래입니다. 거래에서 못 벗어나요. 거래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전부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거래였으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다는 예수님 앞에

0: 무릎을 꿇고 주여 정말 나 행한 죄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잘하게 해보자고 목사로서 뭐 좀 잘해보려고 했던 이게 하나님 내가 사람 일을 생각했군요. 이게 사탄 일이었군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십자만 자랑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죽도록 헌신충성봉사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의 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의 일이었고 그 사람의 일이란 것은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덤벼들었던 것이 얼마나 사탄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밝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로 인해 인명사고 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발견한 한 청년은 자신이 수영을 못하자 황급히 도울 사람을 찾았고 결국 물에 빠진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한 첫 마디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생명을 건진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매일 영적 전투라는 늪에 빠져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목사님이 사람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상하지요? 아. 우습죠?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여기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모사님 이렇게 말한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말합시다.
3: 네.
4: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딱 나눠져요. 세상에 딱 두 종류뿐이라고 그러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몸으로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게 성령을 오셨어요. 영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가 없을 때에 여러분 엄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에? 안 나요. 엄마가 없으면 안 나구나. 엄마가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구나. 자, 어린애가요, 엄마 아빠가 잠시 어디 가도요 막 울어요. 왜?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 딱 두 종류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나쁜 놈, 악마. 맞아요.
3: 사탄.
4: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내가 최고야. 내 이름이 최고야. 뭐든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마귀가 있다 해도 돼요. 악마가 있다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
3: 그리스도 안. 네.
4: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그게 딱 두 종류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안 계실 때는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런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나를 왜 핍박하느냐. 소연아 일로 봐라.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럼 당신이 진짜 살아난 거 맞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바울의 눈에 안개 같은 게 벗겨졌어요. 사실은 비늘 같은 게 뚝 벗겨졌어요. 수건이 가려졌던 게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네. 그때부터 바울은 가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가 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늘나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하도 많은 사람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러는데 그거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이 너무 좋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인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천국을 비유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친구?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맞아요? 굿, 베리 굿, 이분.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옛날에는요, 이쪽을 봐라. 옛날에는요, 그걸 황금 보석이라 그랬어요. 황금 보석. 여러분, 금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딱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여러분, 다니는 길, 그죠? 다니는 길을 뭘로 포장했다 그랬어요? 황금으로 포장했다 그래요. 천국의 길이 진짜 황금이란 말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 길에 다니는데 여러분 저 아스팔트 시커먼 아스팔트 깔아놓았잖아요. 그걸 누가 보석이라고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에 흙으로 된 길을 좋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 가장 좋아하는 금이 천국에서는요 그냥 길에 포장하는 정도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천국의 그냥 길은 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말했고요. 이 바울 사도는요 천국을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것은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그 관광지 가면요 멋있는 곳 많아요.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면요 비 오고 나면 바위하고 구름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와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 예, 죽고 싶다. 나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어린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 살고 싶어요. 중학생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 죽고 싶다. 자, 성민이는 왜 죽고 싶어요? 에?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군. 이러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성민아,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 네. 아직은 죽은. 그런데 요즘 제가요 성민을 보면서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 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라. 아, 자포가면 안 된다. 아직은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정말로. 우와, 예수님 사는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 예수님 얘기하는데 또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아, 지루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세요. 만화책 이야기나 해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생 실습 선생님이라든지 또 새로 선생님 오셔서 수업할 때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수업을 잘해요? 잘 안 해요? 오면요. 수업하기 싫어서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목사님의 첫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알아요. 지루해. 또 예수님 얘기야. 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예수님 얘기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는 말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 예수님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천국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중간에.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물론 죽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야 천국 갑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야,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천국도 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게 제대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나는 빨리 전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요한아 둘 사이에 끼어서 아직도 못 가고 있대. 우리는 아직도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빠져나갈 게 너무 많아. 천국에 가면 뭐 안 되는 거 시기, 질투, 미움, 자랑 이런 거 다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거 그 얘기 해줄게요 지금. 선생님은 예수인데 왜 못 죽나. 그 다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지호 읽어봐라.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야, 정말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선생님은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빨리 안 죽고 와 살아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만일 내가 육신을 이 몸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예요. 목사님 사는 이게 열매인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지 아직 알지 뭐 잘 모르겠다. 죽는 게 좋은데 안 죽고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24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지호야, 물어서 질문했으면 잘 들어야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나?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더 살기 싫어요. 진짜 가고 싶어. 왜? 예수님의 나라가 너무 좋거든. 진짜 가고 싶어요. 정말 목사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그래요. 자살해볼까요? 사망?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 왜 사는지 지호 질문했잖아. 이래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못 죽는 이유는 지호 때문에 아직 못 죽어. 내가 소유를 때문에 못 죽는다니까. 서윤이가 어려서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지 아세요? 눈이 초롱초래가요.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그랬어요. 서윤아 얼마나 말씀 잘 들은지 아니? 근데 요즘 또 말씀 잘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서윤 때문에 못 죽겠어 지금. 서윤이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야 되는데, 지호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무슨 질문? 아,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목사님께 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집에서. 아, 엄마가 얘기 안 해주세요. 그, 목사님의 조카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삼촌은 좋겠어요. 왜? 교회 헌금하면 삼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집에 가서, 지호야,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못 죽느냐 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성민이 생각이 나서요. 잘 들으세요. 성민이가 요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성민이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 성민이한테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니까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까 누가 자살해라 그러는데 자살하지 마세요. 왜 자살해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죽여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죽여주시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왜 예수를 믿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설교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소윤이, 지호, 성민이 또 다른 친구들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근데 왜 살려두셨을까? 아, 이 말씀 전하려고 살려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 그게 바로 막 기쁨이라고 그러세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저는요, 아까 지옥을 그랬는데 목사님 뭐 헌금 봉투하면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확실히 알아두세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헌금을 잘하고 못하고 목사님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몰라요. 지호야 잘 들으라. 목사님이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고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요,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구나, 저 사람 헌금 안 하구나, 그걸 목사님이 알면요, 그래 돈 없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래서 헌금 보고를 안 받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헌금 안 하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바울의 그게 기쁨이었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제가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지 아닌지 어렴풋이 보여요. 어떤 사람 예수님 얘기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저를 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욕한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게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어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가요.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온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2: 여기 모여보세요.
3: 헬라 사람들이 모여.
2: 헬라 사람들? 우리 공평이가 노래를 불러야지. 응? 우리 자, 헬라 사람들이 뭔지 친구한테 설명해줘봐요.
4: 헬라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데 손대종사 능력주간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또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했든지, 그라는 것은 장인이었는데 부살엘이라는 장인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하게 하셨다. 즉 그런 내용이에요.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이 오늘 할 일은 국제 도서 박물남회를 위해서 현장 라디오 방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이 새로운 영역이라서 무척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도와줄 사람들과 또 여러 자료들을 공급해 주셨답니다.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과 방송인들을 포함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관과했던 세부 사항들을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방송이 잘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이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준비시켜 주십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일을 맡기셨는데 이분은 이미 숙련된 장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준비시켜 주셨다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올리압을 도우미로 보내주셔가지고 숙련된 인력을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두 사람은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그 뜻은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장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또 공급하심 아래서 평생의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용기 있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 어떻게 주셔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을 저희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교리 말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죄를 지면 그 구원은 무효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곳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거짓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2: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2: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2: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람의 신분이나 스테이터스가 바뀌면 삶을 사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던 자가 자유자가 됐으면 옛날 종살이 할 때 끌려다니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아가야지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잘 만나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왕궁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아침만 되면 밥 걱정하고 빨래 걱정하고 항아리 물길 놓을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시켜야 마땅한 거겠죠.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통해서 그 집회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그분은 그 당시 청계천에 할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들과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능마주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간증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묘에 와서도 쓰레기통만 보면 자꾸 뒤지고 싶어진다고. 오랫동안 젖어 살아왔던 이 거지 건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과거에 젖어 살게 되면 그 삶의 근성을 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 버린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지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했지만 이제는 죄짐을 벗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산다면 자녀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의 패턴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은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삶의 내용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 생활이 남아있고 옛날 방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외형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내용은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거를 향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가능하고 여러분의 삶도 진정한 축복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Therefore now.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무엇인가 결론을 맺고 싶을 때 혹은 그 결론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높은 차원의 결론을 제시하고 싶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문구가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가 바로 앞절인 7장 25절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3장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모든 논리를 7장까지의 모든 논리를 총정리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비참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갈등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갈등의 한밤을 통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새 축복의 지경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 우리 모두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학자였던 제이코 스페인이라는 분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성경 전체를 한 개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첨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삶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죄가 벗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벗겨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가져올 형벌마저도 다 처리되었다는 의미가 There's no condemnation anymore.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uilt plus penalty까지 흔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면 죄가 처리된다고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올 형벌까지도 한꺼번에 다 함께 처리된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일시적인 해방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혹은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가져오시는 사역이 아니라 컴플레이트한 완전하면서도 영구적인 해방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소중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유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용서를 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면 실수하면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제까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부터 짓는 죄는 아니야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아니니까 조심해. 심지어 어떤 와이프는 용서했다고 말하고도 나중에 또 수가 틀리면 나옵니다. 아주 역사적인 와이프가 많이 계세요. 히스토릭한 와이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셨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죄를 처리하셨으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 속에 No condemnation,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complete 하면서도 영원한 차원의 죄사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사유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오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스틸 죄의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고 악몽 같은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나 아니할까?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터널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디펜드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혹은 사유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수락을 행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기 죄를 정했다는 표현은 역시 영어에서 condemned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사건이 우리 육신에 주어질 모든 죄 문제를 다 폐지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고 표현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주도하는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것은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에요. Life-giving spirit.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문자적인 규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법은 인격적 안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고 문자적인 규율이에요. 이것은 기계적인 기능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기능.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우리 신호등과 교통순경을 가지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교통을 정리하는데, 교통을 레귤레이트 하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역할밖에 못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세 가지 그냥 빛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은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 한 분이 신호등 앞에 서서 길을 건너갑니다. 이 신호등은 그냥 기능만 하기 때문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빨간불을 볼 수 있겠어요? 노란불을 볼 수 있겠어요? 파란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통순경은 어떻게 하나요? 달려오는 모든 차를 다 스탑시키고 이분으로 하여금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윽박질러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내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해요. 성령의 법은 모든 결박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크리스천 삶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규율을 따라 살고 legalistic한 way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아직도 legalistic way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 항상 답답함이고 자책감이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안내하는 쪽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될 새로운 삶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중심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의 뜻은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필요가 육신에서 나오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모든 생각이 육체적인 것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어지게 될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뭘 먹을까? 뭘 가질까? 어디 가면 좀 더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육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보십시오.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책에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의 갑부들, 한국의 갑부들, 뭐 CEO들 이런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밥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실 뉴욕의 증권가에서 일하는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를 보세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대요. 밥 굶어가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보다 거지가 훨씬 편한 거 아세요? 거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집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사할 필요가 있나, 그저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 언제나 더 먹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지.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생각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베풀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고 무슨 일을 나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보약 잡수시고 사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어둠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와 같이 가지 말고, rather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당해라. 우리의 마음, mind, 이게 사실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히게 되면 모든 게 다 잡히는 거 아세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광고를 보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미국의 아이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 이 담배 회사들이 그걸 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는 담배를 만듭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먹었던 거 있죠. 그 맛이 평생 간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먹였던 그 맛, 뭐 어떤 사람은 딸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지 다 다르겠지만 그 맛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담배 업자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그 맛을 택해가지고 담배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종류만 15,000가지가 있대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독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의 마음의 근본을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바르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그 내용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또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이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삶, 패배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극대화되어지고 성공과 축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국가가 잘 풀릴 때도 있고 국가가 고통 가운데 차든지 망하는

갔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긴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예요? 미디안을 이기고 암몬 족속을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이겼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민족적 패배와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패망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민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까지 불탈 것을 예고한 심각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망해야 될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하나님을 등진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against하고 우상을 선택한 케이스를 나를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겠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자력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그것은 깨진 항아리와 같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허무한 사실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시리스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젠가서의 삶의 키도 하나님이에요. 환경도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의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against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현장이 이를 수도 있고 고통의 저주의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법 오래 전인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좀 불투명할 그때에 그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한 해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경제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때 한 크리스천 채널에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금년의 운세가 혹은 금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빌리 그레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들었어요.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정치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경제 전략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It depends on God.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여러분 사업의 현실들, 여러분 자녀의 장래들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against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고통이 올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참 그리스도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다면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와요. 방금 같이 읽었던 우리 본문에만 11번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크리스찬 삶을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본 원천이 성령인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대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원래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proceeded from the father 그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적었는데 약 60년 뒤인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던 공회에서는 그 아버지란 단어 뒤에 and son 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proceed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걸 라틴 말로 filioque라고 합니다.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암송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임을 밝혀주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요, 영이 살아있게 되는 축복, 내 영이 alive하게 살아있게 되는 축복.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면서 life-giving water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생기가 나타나고 살아나게 되는 축복.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망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그 동일한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마저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사실 크리스찬의 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때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 중에 그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즈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녀가 몇이냐 물으면 자기는 항상 넷이라고 대답한대요. 셋은 지금 이 땅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계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무덤마저도 빈무덤이 되게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자적인 차원의 닥트린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앙 잡지를 읽는 중에 보았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너무 사는 것이 힘이 들었대요.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싱글 마음으로 5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상처도 되고 마음속에 항상 이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나마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또 혼자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 아픔 때문에 이번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진 목숨을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낮 시간인데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 틈 사이에 헝겊과 신문지로 다 틈을 막은 후에 가스 레인지를 틀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이 방 안에 꽉 차게 되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니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왜 또 자느냐고. 엄마가 그래도 또 한 번 더 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딸과 함께 침상에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분이 다른 주민은 철저하게 하셨는데 부엌에 깜빡하고 라디오를 안 끄고 들어왔어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돌아가셔야 되니 시끄러워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를 끌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그 라디오가 그냥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순간 이 자매님 마음이 번쩍 눈이 떠졌어요.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나 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느냐. 그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딸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서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삶의 길은 다 막히고 사람들은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 힘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삶을 거두기를 원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만히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절망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는 음성이고 이 음성이야말로 나의 생명과 치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 앞에 나오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를 경험하고 참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영광 강사의 의료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기는 TM, 태스크 메이저라고요. 같은 전공자 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장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받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의료 현장 속에서 정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이고 뭐 선교는 선교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그 책이 저한테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굉장히 신앙과 직업이 통합된 삶을 그 저자께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고요. 그럼 Why Jesus? 저한테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는요, 창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그 이후로부터 깜짝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동행만 하면 주시는 그런 선물들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되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장모님이 열병이 났어요.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이 열병이 났는데 그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아프시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뭐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장모님 집에 가셔서 열병을 고치시고 다시 또 길을 가십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짤막한 스토리로 나오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동행만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알아서 간섭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꼭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료계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정말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healthcare provider라고 하고, 근데 꼭 이 자리가 꼭 그런 분들만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암에 걸린 형제 자매님들도 오시고 이 자리에 정말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고, 아니면 정말 public health나 파마콜로지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의료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했던 그 사역을 직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노말세일린이에요. 생리식염수 노말세일린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솔트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솔트가 있어야지 삼투압이 유지되고 볼륨이 유지되고 그래서 인체 피지올로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일하는 의과대학이고요, 여기 시카고 다운타운 여기가 지금 다 저희 캠퍼스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의 모델이고요. 솔트는 먹을 수 있는 식염이 있고 소금은 그 자체로 부패 방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액 자체는 또 탈수 방지, 갈증 해소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처음에 바이탈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흔들리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시험의 정답은 가장 먼저 노말 세일린을 빨리 와이드 오픈해서 넣는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생리식염수의 의미가 생명을 리서스테이션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트와 물이 따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솔트가 물 안에 녹아져서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지탱하고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볼륨이 떨어져 있을 때 볼륨 리서스테이션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금이 녹아서 노말셀린이 되어야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랑 연결이 되고요. 빛을 발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도 사실은 핵이 있고 원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도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리 더 낮은 에너지로 떨어져야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낮은 대로. 화중 목사님께서 은혜는 어디로 가요?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가야지 여러분 삶에서 빛이 나고요. 생명이 살려지고요.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가서 좀 죽어줘야지, 자기 자아가 죽어줘야지 여러분 주위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곳이 의료 현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blood vessel, vessel이잖아요. vessel이 뭐예요? 또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삶, grapevine,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 그 베스트의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를 이 의료인을 통해서 환자 보호자 아니면 co-workers, colleagues 동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디컬하게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뭐 트럼버스 생기고 이게 우리 말로는 색전증이라는 게 생기면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가죠? 이런 데로 슉슉슉 떨어져서 나가면 여기에 인팍션이 생기죠. 경색이 생겨서 완전 고생해요. 그래서 진짜 정체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크리스천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게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정말 막힌 삶을 살면요. 그게 계속 엠볼루스, 스트롬부스 다 이렇게 보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내고 인팍션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에서는 기쁨 유통업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메디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은 정말 잘하면 돼요. 스킬풀이 있고 널리지가 정말 업투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의료인이기 때문에 고도의 직업 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만시간의 법칙이 있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외과의사가 수술을 잘 못하면 그 외과의사한테 가고 싶지 않겠죠. 자, 프로페셔널이 요구되는 이유 한 가지만 짚어보면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intimate secret, fear and naked body를 expose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사회적인 그런 약속이 있고 했기 때문에 더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professionalism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information imbalance도 있고 환자가 우리의 decision making을 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뭐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베이스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뭘 더 요구하시냐 더 부담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이렇게 인생의 무대가 있잖아요. 내가 막 공연을 해요. 근데 청중이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udience of one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그 audition program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되게 harsh한 말들도 해주고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합격된 인생이고 이미 다 approve 된 인생이고 approval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performance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함께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life on stage 플레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는 리허설 없고요. pre-approved life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 실상에서 어떻게 좀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evidence based medicine 얘기하는데 진짜 etiquette based medicine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크 안 하는 의사도 있고 can I come in? Eye contact? 그 다음에 질문들도 늘 더 물어봐주고 any more concerns? 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저 트레이닝 때 배운 건데 허그를 잘해주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연령대와 성별을 잘 봐서 허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봐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담처럼 진행되는 그런 비즈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고 울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질문들도 되게 많은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펠로우 있을 때 어텐딩 있던 분이 그러고서 그냥 가서 꽉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한참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또 막 흐느끼 울더니 질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문 대답 하나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아트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루드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피지션 중에서도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나오면서 어떤 의대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실습을 하면서 루드하지 않은 피지션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본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에티켓 베이스 메리슨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실력과 정성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실력이 있으면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요셉이 정말 청지기로서 맡겨준 일을 굉장히 잘했겠죠. 잘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지는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아들과 그렇죠? 다운 신드롬이 있어서 힘들게 되게 자기 직장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자식이 두 자식이 있으면 그 금메달 따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아니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식과 둘째 그냥 식사 차려줘서 그거 차려준 거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다운 신드롬 차일드와 어떤 걸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아주실까 그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때 나타나는 실력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죽게 하듯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싱 언더 케이크 소명의식이죠. 이 소명의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떨결에라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얼떨결에 의대를 갔나? 얼떨결에 이과를 선택했나? 되게 확신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은혜가 레트로스펙티브한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순간에는 정말 확신도 없고 잘 모르겠고 정말 얼떨결에 한 선택 같은데 뒤돌아보면 나오는 고백들이 있지만 현재에서 주어졌을 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나에게 주신 콜링이다.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한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건 나의 십자가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라는 개념은요 자원, voluntary 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나 손해, 희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헬스케어라는 필드에 안 와도 됐는데, 물론 얼떨결에 올 수도 있어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 좀 직장이 안정성이 있어서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떨결에 왔지만, 결국을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직업 현장에서 마주쳤다면,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의료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기형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일까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만났죠.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가, 저는 십자가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십자가는 본인이 정말 하기 싫은데,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데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주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걸 감내한다면, 의료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고 미션이 되는. 그래서 글로 이렇게 전환되면 이건 진짜 밥벌이가 아니고요. 진짜 그냥 힘든데 그래도 안정된 직장 나 이거 안 하면 뭐 하지가 아니라 정말 소명 의식과 십자가로서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의료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대충 편하게 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워크로드에만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프로세스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래된 교수가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대충 일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다 머리 써가지고 대충대충 해서 일 끝내놨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이는. 그 하나님이 대가라면 그 대가의 식견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건 테크닉이다. 거기서 진정성이 있니, 없니? 계속 그런 평을 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 고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정말 외적인 것에 계속 신경이 가거든요. 내가 프로모션, 면봉, 또 뭐, 리졸트들, 그리고 다른 관계, 정말 의료 현장 안에서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정말 이상한 보호자와의 관계,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많고, 또 내가 외적으로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 나의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페이크하고 되게 힘들게 아닌데도 막 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Four Loves라는 책이 있어요. 스위스 루이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와인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진짜 부자들 클럽에 정말 끼려면 와인을 좋아하는 걸로 페이크를 해서 자기 집에 막 와인을 다 채워놓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커너소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 되게 팬시하고 많이 갖췄는데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탈로 나면 어떡하지? 정말 시간도 되게 많이 쏟아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정말 즐기는 게 없고요. 정말 와인 감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얼마 있든지 형편에 맞게 구비하고 정말 좋아해서 다른 사람에게 와인을 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의료 안에서도 정말 우리를 디스트랙트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페이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수고 어떤 대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완전 손해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애라고 하면은 정말 한번 해보는. 그래서 대가의 식견을 보면은 너네들 다 머리 쓰고 그때 이익이 되는 거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는 멀리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갈 거다. 그게 정말로 그 삶을 즐기고 좋아서 그런 사는 삶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직장으로서 의료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쩌면 명예와 자존심, 돈과 욕심,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가 선교사, 라는 그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가라는 게 굉장히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명자라면 좀 참고 하겠는데, 사실 안정적인 직장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계를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진로의 문제는 정말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의대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의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 됐더니 이제 내과, 외과 뭐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과를 들어갔더니 또 내과 아마 선택폭이 제일 많을걸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골라야 되고 그래서 온콜로지 종양내과를 했더니 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폐암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교수가 다른 인스티튜션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 보스가 폐암하지 않겠니? 그래서 폐암에 아무 관심도 없던 제가 폐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게 됐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자유함을 가져라. 되게 오픈해서 기도하면서 가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 선택의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그 펠로우십을 마칠 때는 진짜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다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하나의 포커스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 한 21일 3주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 갔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근데 뭐 응답은 없고 그냥 인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마지막 그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주말에 회진을 도는데 그때 이제 패트릭 휴라고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딱 앉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뭐 하고 싶냐고 이제 너 조금 이따 졸업하면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저쪽 의자에 가서 앉으래요. 앉은 다음에 close your eyes 그다음에 close your eyes 그다음에 한참 후에 picture yourself in 10 years, 20 years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내가 뭐 what do you see yourself doing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환자를 임상 시험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고 내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떠올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막 갑자기 무슨 목사님이랑 상담하는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는 패트릭 휴가 뭐 크리스천인지 뭔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 나 진로 상담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새벽 기도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돼서 그때 나는 그래서 정말 어떤 과를 하든지 early phase clinical trial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서 실제로 지금도 phase 1 trial 하고 그러니까 임상 시험 이제 조기 임상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암이랑 같이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임상 시험 센터의 코 디렉터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정말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에비던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의 조건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상처를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쫓아야 할 텐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분을 쫓는 삶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 미국의 곳곳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한국말로 길 이름 짓고 동네 이름 짓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일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그 해안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안가의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왔어도 크고 작은 평야지대를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지에서, 깊은 산골,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바닷가에 내린 다음에 그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높은 산지에 이르러서 마음 편안하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이 배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온 월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어업의 피싱 인더스트리의 상당한 부분을 월남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면 멀리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 남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분들이 남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지에 많이 정착을 했고 또 핀란드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델라웨어나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후 계속 서진해서 산속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특별히 산에 자리를 잡은 민족과 그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 외침에 인베이전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던 분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살던 분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의 산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스위디시나 피니시, 스웨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서 못 삽니다. 안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살기 좋고 또 바로 나가면 농사짓지 않아도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침공에 취약합니다. 또 넓은 들에다가 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순식간에 외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종종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 산을 향하여 기대를 품을까요? 아, 여기보다 산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가 나오죠. 환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이 구절은 산과 도움을 연관합니다. 산과 도움이 필요로 한 환란의 상황을 연결이 있습니다. 왜요? 산은 도움의 상징입니다. 산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환란이 닥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이 올 곳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어디로 눈을 들었어요? 산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보통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그는 그의 시선은 산을 벗어납니다.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도다. 그래서 모든 외침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산지로 들어가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자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산을 찾으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의지합니다. 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도 소중한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에 산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은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산의 골짜기마다, 산의 봉우리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타못해 송황당에 있든지 아니면 돌무대 길에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의 환란의 경우 도움을 청할 것을 찾고 찾은 다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을 찾다가도 그의 시선이 산 봉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 봉우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고 흔들림 없는 최선의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며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우리 인맥이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요, 평생 인맥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때로는 어디도 의지할 바가 없어. 내가 터득한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도움이 강력한 도움의 근원이 되는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은 계속 하늘로 향하여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문학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한마디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었다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3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합니다. 1절, 2절이 주제라면 7절, 8절은 요약입니다. 7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를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십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도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어딥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곳이 들판이고 평평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내게도 실족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도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안전한 곳은 실족하기에 쉬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산이 그것이죠. 산에 발 잘못 디디면 발목 삐고 허리 나가고 큰일 나요. 산은 안전한 곳인 동시에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되 특히 무엇을 도우세요?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Are you okay? 이거부터 챙깁니다. 와이프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남편 들어 여보 나 사고 났는데 그러면 차 괜찮아? 이러는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기시는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왜? 종종 환란이 닥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환란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환란이 닥칠 만한 풍파가 내 주변을 둘러싸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또 한번 확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족한 것을 제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닥치면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남의 탓부터 합니다. 내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란이 생겼나? 이 환란의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내가 돕는 길을 찾을 건가? 그걸 접근할 적에 내가 실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심각한 환란을 초래할 때마다 우리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성장 과정을 살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원인을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걸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서 이것이 다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커뮤니티의 책임이고 그를 키웠던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이미 제도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가치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책임은 제일 마지막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주의 천지의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부조리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요, 항상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족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어디서 헛발질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실족하여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을 디디지 않았나? 그거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이제는 그 실수하는 거, 잘못 길리는 거, 헛발질하는 것부터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이건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닥쳐도 어려운 여건이 싹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후 그 후에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란 중에 상당한 것이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악하고 피조 질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3절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처음에 실족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늘을 만들어서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환란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해를 그대로 두신 채 그 해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저 해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맨마른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해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를 없애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에 따가운 빛을 맞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그늘 밑은요 깜깜한가요? 아니에요. 밝아요. 왜? 간접조명으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은 그 환란의 근원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게 환란은 딴 게 아닙니다. 저 남편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제거하면 그럼 인생 깜깜해요. 인생 깜깜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그 환란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그 환난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환난이 몽땅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족할 때. 환난이 탁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도 그 환난의 근원이 나를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그늘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아, 그건 말이 돼요. 네.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한 방울의 초록, 한 조각의 초록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모래사장에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 밤에 달 뜬 게 왜 나를 해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지 잘 모릅니다. 밤에 달이 어떻게 나를 해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한 해가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 원래 저기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늘이 안 보여, 해가 안 보이게 하셨구나. 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래 내 위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달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실 때 그 그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 60을 이제 몇 코앞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60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겪은 일, 공부한 일, 읽은 것, 살핀 것, 관찰한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 사례가 이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을 10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것을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깨달을 그 어떤 것들을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해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하지 않은 몇 걸음을 옮긴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게 환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다 헤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신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들이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내 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반전의 전문이고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그 니체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적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적은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늘 너머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내게서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면하는 방식은 영혼을 제일 마지막에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안 지켜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세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바람에 무엇인가는 못 지키게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이 녀석 건강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이 사업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하나님께서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세요. 그게 세상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은요, 다른 걸 잃을지라도 영혼은 손상받지 않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영이 내 안에서 어쩌고,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뭐 하는지. 내 영혼이 고통해요. 이런 소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부르고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분에게 돌아와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적 평화를 구합니다. 왜? 내적 평화를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내적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증거가 생겨요. 내적 평화. 내 주변에서 환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풍랑을 보았을 때 내 눈엔 아무것도 그게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그게 내적 평화. 그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7 days of the week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날 내 상황이 내 인생에서 환란이 닥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심사하셔서 이제부터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도움을 베푸노라 그래서 제공해 주시는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업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해서 뭐가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깜빡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하니까. 잘 가다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실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한눈 파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돼. 모든 것 중에서 그거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는데 어떻게 그늘이 되세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머리 위에 1km 상공에다가 가로 세로 100km짜리 커다란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양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 밑에 두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내 주변의 그늘의 반경이 몇십 킬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헤매고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걱정 안 하세요. 왜? 워낙에 그늘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늘은 어떤 그늘인 줄 아세요? 꼭 요만해. 꼭 요만해. 그래서 꼭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그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을 내 머리 위에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늘 안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안에 있지?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걱정하고 그 신경 써봤자 우리는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붙어 그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안전한 곳에 찾아와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셔서 내 곁에 마치 온 하늘이 그늘로 덮인 것처럼요. 내 곁에 나를 위한 그늘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을 찾지 마세요. 도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 먼 산 봉우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도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더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헛발질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 팔 디디지 않게 하시고 내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비탈이요 안전하지 못하고 바닥이 허물어지는 모래사장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발목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고 남아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되 기억하세요. 무슨 도움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대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고 애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물건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틀은 음악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기 도착 딱 해가지고서 파킹나 빈자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불도 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환란에 빠지고 뭐 때문에 환란에 안 빠진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세요. 그 구별하지 마세요. 이것이 환란의 원인이고 이것이 환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다 환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감사.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골퍼 낭자들이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선수 중에 장하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키는 5피트 4인치여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썩 어울리는 체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키에서 LPGA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첫 해를 보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LPGA 게임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리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바하마에서 열리는 LPGA 첫 번째 게임에서 그 LPG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4에 티샷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리먼 한 번 쳐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은 보통 파3 세 번에 끝내야 되는 홀에서 벌어지는 짧은 홀에서 벌어지는 건데 두 번에 들어가야 될 먼 거리에서 단 한 번에 쳤는데 그게 첫 번째 샷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그것도 파4 홀인원이라는데 원래 홀인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파4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지. 하여튼 두 번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홀을 한 번에 홀에 집어넣은 것을 한 번도 LPGA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 하나가, 하나장이 그 저하고 종신대 영어는 CHAG라고 JAN. 근데 티샷을 그래서 하는 것과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하나장이 더군다나 워낙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장이 그 홀에 첫 번째 한 번에 딱 들어가게 한 것도 유명해졌지만 그 홀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것을 공을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그 그린 위에 올라간 장면도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 하나장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성격이 애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그 공을 딱 빼서 크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건데 얘는요 그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홀에 있는 깃대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절을 했어요. 거기 엎드려져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또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커멘테이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게 절인지 뭔지를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뭐든지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절. 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절은요 상제와 군사부에만 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근데 신을 대리한 군, 왕, 사, 선생님, 그 다음에 부, 부모님 애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바닥에 머리 임하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그 경배입니다. 그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린 위에 올라가더니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계산했겠어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밖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린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저 앞에 있는 홀 깃대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 걸어가면서 속으로 몇천 동안 이렇게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이 위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내가 티샷을 잘 치긴 잘 쳤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겼다.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인가 내가 고마워할 일이 생겼고 고마워할 대상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캐디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고마워요? 홀이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홀인원은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 길목에 홀이 있어줘서 생기는 거지. 얘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은 저 홀이다. 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저 홀이 나를 도와줬다. 어떻게? 내가 친 그 굴러가는 길목에 얘가 있어줬거든. 얼마나 기특해. 저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와. 그리고 그 감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왕한테 절하는 것처럼 홀에다 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든지 제일 먼저, 역시 내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감사해야 되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홀한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홀을 거기에 파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 감사. 나의 도움은 그 홀을 거기에 파놓은 게임 커미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감사.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뭐든지 넙죽 절해서 감사하십시오. 벽에도 감사하시고, 깃대에도 감사하시고, 홀에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신호등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차에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절하며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움. 이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을 믿고 사시되 그 도움을 감사하면서 사시오. 이제 이전보다 실족하는 일이 더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양복 입고 뭐 신사 모양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2: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0: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게 종종 들려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경건을 정의를 하기를 경건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말한다. 그렇게 풀이해놓은 글을 보면서 참 그 공감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저자 야고보가 좀 그 비아냥거리는 투라 그럴까 비꼬는 투라 그럴까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비꼬는 투로 26절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식의 그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묘사하는데 그에 대한 싸늘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면요. 평생을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헛경건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나 지금 그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다 중직자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더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은 괜찮은 건지 또 경건과 관련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 뭐 어떤 경건이냐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갈래 경건의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갈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경건,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한 갈래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여주는 경건, 이렇게 세 갈래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가 이 재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이번에 이제 새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가리 닥쳐 이런 말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말에게 그 쓰이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 왜 말에게 재갈을 물립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잘 컨트롤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지금 재갈이라는 혀를 재갈 물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이 언어, 말을 여기다 사례로 드러났을까? 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양복 입고 뭐 신사 모양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내일 저 사람 어린애 같습니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나는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뭐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리듯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저 권사님만 만나고 나면은 몇 마디 나누고 나면은 막 맥이 탁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분은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나고 그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참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언어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 통칭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 좀 의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다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게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이건 핸드폰도 끄고 그 잡다한 생각으로도 벗어나서 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묵상하는 걸 quiet time, 큐티한다.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정적인 그 이미지로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이런 용어를 저 스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경건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적인 경건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정적인 경건만 지금 추구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고아를 돌보는 거는 구제지. 그게 무슨 경건이냐? 왜 과부를 돌보는 걸 경건이라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야, 진짜 여러분 제 생애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건 뭐 극단적인 칭찬 아닙니까? 상대방도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40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이상의 경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 세상 사람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주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세 속이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닿고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과 구분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경건과 관련한 이 세 가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이 경건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 참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 사랑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경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비다라는 그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평소에 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요, 제 장례식이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비싼 조화 꽃으로 치장을 하고 유명 인사가 다녀가고 이런 장례식 저 꿈꾸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생전에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던지 그 과부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영정사진 옆에다가 다비다가 그 어려운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 이것들을 내보이는 게 이랬던 분이라고.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전 정말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성도가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주의 종으로 그 마음을 한번 만져줬더니 저의 죽음을 그분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준 뭐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내가 베풀어준 그걸 못 잊어서 우리 천수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게 왜 독특한가 하면요 지금 이 다비다를 가리켜 성경은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신약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엄청난 여인이 많았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이런 표현을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무명의 여인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제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내 제자 맞다 이 평가면 더 이상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주님의 제자야, 여종이야, 넌 여제자야, 여제자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무 비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창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큰 교회 만들으면 너네 제자 맞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무 비장해지지 말고 다비다처럼 어느 구석진데 가서 눈물 흘리는 참 보잘것없는 한 과부 같은 연약한 이웃을 보면 가서 손수건 하나 건네는 이 행위, 그 등 한번 두드려주는 행위, 오늘도 이 큰 교회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참 외로워 보이는 한 성도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 그거 보니까 너 내 제자 맞다 주님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내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뭔 일로 마음이 좀 울적하신데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네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 헛 경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성경이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럼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고넬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두 가지를 했네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내적인 경건과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그 우리 지금 너무 내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이 경건이 지금 막 썩어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요, 그 흘려보낸다는 특징이 있다고 근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넘쳤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여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처럼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누구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과 같은 사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런 인물이 많은 교회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썩 예배하는데 들여다봤더니 뭐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썰만한 놈이가 하나도 없네. 이게 제자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하는 니부터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이 썩 보시면 막 전부 주님의 여제자같이 또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저는 좀 부실한 목사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재단이에요. 이 복지재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사랑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 한 차례 이웃사랑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격년으로 한 번은 복지재단에 한 번은 이웃사랑분과에 이제 무게를 두는데 올해가 이제 이웃사랑분과에 무게를 두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분과에는 총 6개 부서에 21개 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538명의 그 다비다 같은 분들이 곳곳으로 고넬료 같은 경건한 분들이 동적인 경건으로 삶의 현장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긴급구호뱅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긴급구호뱅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드머니로 헌금해 주신 특별 새벽 부흥에 맞추고 헌금해 주신 3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긴급 구호뱅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구호뱅크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무너져 있는데 이 목돈이 좀 필요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게 긴급 구호뱅크인데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696분이세요. 이 돈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긴급 구호뱅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 섬기는 과정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제 아기를 해산한 지 열흘 된 산모인데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2.6kg짜리 그 신생아 아기와 함께 그 성남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그렇게 지금 그 몸도 못 풀고 몸은 풀었지만 조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구호뱅크 팀에서 그 여관을 방문을 했더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당시 산모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를 다녀온 우리 두 여성도님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쓴 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도 하지 못했고 욕조도 비누도 갈아입힐 베넷 저고리도 수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분유와 기저귀 외에는 심지어 산모가 갈아입을 옷조차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하여 무표정하게 묻는 말에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문하신 분이 가신 감격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출산 준비물을 구해 놓은 것들이 마침 차 트렁크에 잔뜩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은 9개월 된 손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그 출산용품들, 저는 관로하고 그 출산용품들을 설명합니다. 욕조, 베넷저고리, 옷, 가제손수건, 젖병, 방수요, 속싸개 등 트렁크에서 이것들을 가져오고 권사님은 손자 목욕시켜본 경험을 살려 사랑으로 목욕을 시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욕 내내 아이고 이쁜 우리 아기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크라 이런 사랑의 언어와 손길로 정성스레 아기를 씻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베이비 파우더를 사다가 아기의 진물은 엉덩이에 발라주고 벗어놓은 아기 옷가지들을 빨아주고 실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그 긴급 응급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긴급 구호뱅크 팀에서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도와드려가지고 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팀에서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아기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목욕을 시킬 때 권사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 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건요, 지난주부터 그 산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적인 구원,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깨달은 걸 입술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 되지만 묵묵히 소리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낼 때 이게 복음이 되더라, 이 복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웃사랑부 안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500 수십 명이 이런 식으로 삶의 현장을 누비며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팀이 구성이 되고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결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멘토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도배팀, 반찬 조리팀, 반찬 전달팀, 이미용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먼저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 나도 이거를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동적인 경건을 행하는 그 현장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봉사를 다녀온 팀에서 어떨 때는요. 이후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봉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이 긴 시간을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뭐냐. 오늘 내가 가서 섬겨 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이 감격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적인 경건을 깨달아가는 예배 안에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고아와 과부로 통칭이 되는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 남루한 여관에서 망년자실에 있는 그 가슴 아픈 한 산모 이걸 예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트렁크에 이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트렁크에 가득 채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 섬김은 애들이 자라가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막 수년씩 예를 들면은 어떤 여집사님은요. 아버지의 외도, 폭력 이런

0: 그렇게 자라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때 결연을 해가지고 놀랍게 10년의 세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 삼촌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그분이 쓰신 간증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KFC 치킨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줄 때도 있었으며 또 민욱이가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뜨겁게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욱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민욱이 옆에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날 때 직업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진로를 찾게 되었고 민욱이는 현재 기술 전문 분야 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한 아이를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삼촌, 우리 민욱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 혼자 남는데 걱정입니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도 좋으니 데리고 다녀주세요. 제 바람은 민욱이가 건강하고 좋은 청년으로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그의 곁에서 삼촌으로 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욱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삼촌이 없었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촌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래요. 첫 만남이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긴 여정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웃사랑 분과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포함한 참 감동적인 영상인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동적인 사랑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정에서 자란 저를 사람들은 조손 가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크는 동안 할머니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고 저는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조금 서툴고 또 어려웠답니다. 그런 우리 집에 어느 날 친절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자주 사주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혼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지금 저의 삼촌이 되었답니다.
2: 2007년부터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청소년 성김부는 우리 대상자를 만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섬겨야 하는 장기적인 봉사인데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슬럼프도 생기고 또 어려운 점도 발생되는데요. 이웃사람과의 좋은 프로그램과 동역하시는 봉사자들의 그런 권면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10년 됐거든요. 인생의 반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지내셔서 삼촌이 없었으면 어떻게 컸을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사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옆에서 사회 경험이 훨씬 많은 삼촌이 마치 당신의 일인 양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았어요.
4: 네, 금년에 지금 8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 분과 안에 있는 호스피스 팀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봉사하면서 저는 제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큽니다. 제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기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아마 몸

0: 지쳐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 침상에 있어서 누가 방문 오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증하시고 그 본을 어머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어려운 이웃과 특히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빛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지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저도 커서 삼촌처럼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돼서 저처럼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0: 저는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봉사할 겁니다.
3: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아니라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저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여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마음에 빨리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동적인 구원의 현장으로 가셔서 아버지 다비다처럼 어마어마한 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손수건 하나 건네주는 거,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요. 우리 긴급구 뱅크부와 또 노인 섬김부 등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이웃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누군지 뭐 드러내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인간의 섬김 너머에 계시는 십자가 사랑을 발견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을 오늘 이 자리 초청되어 온 우리 이웃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순교하는 것은 한 번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니라고 평안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즉 순수한 신앙을 날마다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BBN 가족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해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도전으로 겸손하며 무력과 탐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순교적인 신앙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9번째 시간.

0: 숭실대학의 성경사경회 개최 소식은 일본으로서는 악재였다. 초기 일본의 조선 강점부터 교회와 미션스쿨은 일본의 대항 세력이었는데 특히 숭실과 같은 미션스쿨은 민족사학으로 자리잡아 일제와의 끝없는 투쟁을 하게 된다.
1: 숭실은 배고인 사건과 신민회 그리고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2월 개강에 맞춘 성경사경회에서 영적 각성에 있어서였습니다. 당시 숭실대학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던 감리교의 노블 선교사는 부흥운동에 학생들이 거의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와 참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이 학교의 새로운 영적운동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했죠. 이처럼 숭실대학의 부흥운동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니 좌불안석이 되었죠.

0: 무슨 대책이 없나? 대책이?
1: 그게 말입니다. 경찰 병력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고.
0: 힘으로만 할 생각을 말고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에?
1: 아니 그렇게 제 머리가 돌아갔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경성에 가서 있죠.
0: 배위량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는가?
1: 제가 말입니까? 아, 전 싫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다리가 풀리고. 아, 싫습니다.
0: 누가 너보고 만나라고 했나? 내가 만나보겠다 이거다.
1: 아이 그럼 좋은 생각이 있죠.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배위량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역시 사무라이십니다.
0: 배위량 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라.
1: 학교장이니까 학교에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런가? 그럼 그리로 내가 가야겠구만 그래.
2: 아니,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저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0: 배위량 박사님, 미국 사람으로서 조선같이 미개한 곳으로 와서 선교를 하는 모습에 항상 존경을 금치 못했습니다.
2: 무슨 소리를? 저는 당신들이 존경스럽던데요. 그간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 텐데 잘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례를 보면 총각 칼을 앞세워 무단으로 통제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러지 않으셔서 말입니다.
0: 예? 제가 여기에 배위량 선교사, 아니 저 박사님을 찾아온 것은 학교에 사는 행사에
2: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0: 아니 그걸...
2: 나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 당신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0: 교회라는 것 때문에 기회를 안 주시더군요. 미국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를 어쩌죠? 난 미국인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당신들이 미국인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제가 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0: 아닙니다. 박사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2: 문제가 안 된다면 대안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0: 그것은...
2: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은 그리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0: 베어드 박사!
2: 이 학교는 대학입니다.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순리죠. 만약에 학교 일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제가 당당히 경성에 있는 통감부 진의관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항의를 할 겁니다.
0: 뭐라고요?
2: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안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0: 그 외놈들이 백일양 목사님을 찾아갔으리 도와줄 것이 없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1: 숭씨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0: 예. 외놈들이 무인가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숭실에 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1: 그 길에서 배위량 목사님은 뭐라 하셨답니까?
0: 이런 이하에 싫다고 했까디요.
1: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시오.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0: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디요. 내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대체 뭐 때문일까? 대체...

0: 교회가 뭐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르니까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기걸 말이라고 하네. 아, 놈들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니브라우, 놈들은 우리 교회를 둘로 쪼개놓을 그럴 놈들이야. 알겠네?
2: 마, 그건 그렇지만 너 뭐가 있어, 얘?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생각으로는 얘, 함정이 있는 게라, 얘, 함정이.
0: 뭐이가 우드래? 함정?
2: 안 그러십니까? 함정을 파가 그리로 우릴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라, 예.
3: 함정. 그랬다. 그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14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모 있는 자식은 저녁이 되면 서둘러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아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불신자는 죽음을 앞두고 돌아갈 곳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으며 그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숫자에 얽매여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71살에 베드로 성당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80이 될 때까지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의 대가로 알려진 피카소는 90이 넘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코 나이가 우리를 제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육으로 건강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2: 제17장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어느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환이 차서 네가 열도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4: 제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염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2: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하눈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조상하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허기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눈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섭리하더니 저희가 와서 미드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돌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다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4: 제20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상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의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2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눴던 그 내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누었어요. 23장도 그랬었고 이제 24장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그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레 축복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오늘 24장입니다.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앞장과 이어지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위에 임하는데 그의 예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뚫으리로다. 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노뱀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죄들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반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발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들을 축복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대적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멘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뭐 물론 발락이 화가 뭐 머리끝까지 나게 났었겠죠. 그랬더라도 발람은 주님의 명령을 저버린 다른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 말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돋보이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은 마치 성탄절에 듣는 캐롤과도 같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 비유를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근거예요. 이게 한 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날 것이란 이야기를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사들이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의 별들을 살폈을까요? 발람이 한 이 예언은 약 150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살던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십중팔구 당대 동방에서 제일 유명했던 예언자인 발람의 이런 예언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박사들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특이한 비유를 발견했을 때 발람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마태복음 2장 2절이거든요. 그 이 구절과 역시 동방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 시기를 조화시켜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일체의 예언들이 적힌 구약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나와 시몬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3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 300명도 넘는 숫자로 추정되는 박사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헤로당을 위시하여 온 성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한 사건은 성탄절 1화에 꼭 등장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형편없는 발람 같은 사람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흥미있는 일이에요? 이거 여간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관련된 예언들도 하게 되는데 20장, 24장, 20절로 24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발락의 그 바램은 지금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발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발락은 발람의 예언이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지요. 우리 찬송 함께하고 이 발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지금 발람의 그 예언이 뭐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발락은 발람의 그 예언이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 다음 25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에 대한 표현이 매우 이채롭죠. 그는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시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발람이 미디안의 왕들과 함께 전투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발람은 유다처럼, 뭐 죄송해요, 한국적으로 표현해보면 개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객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4장의 교훈이고, 25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또 살펴보게 되는데, 모압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우리는 이 사람 발람이 실제로 행한 가장 음습하고 사탄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알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탐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원칙을 희생시켜버렸던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바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읽게 되는데, 바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 사람이 가르친 그 저주받아 마땅한 훈계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수 있는지 그 흉계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도 이와 똑같은 흉계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봤어? 한번 해보라고. 자,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죠. 발락은 이 백성들과 싸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발람은 그에게 이스라엘과 유화책을 써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속으로부터 붕괴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5장인데요.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만 발락에게 행동 지침을 말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잠입해 들어가서 그들과 손을 잡고 혼례를 맺으며 우상 숭배를 소개하여 결국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또 계책이죠. 이게 아주 그 나쁜 계책인 거죠. 속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자고 호탕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석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근본주의자니 뭐 자유주의자니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자유주의자가 말해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와 동석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
그야말로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저쪽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의견을 함께 하자고 그러지, 예? 그러면서 뭐 자기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뭐 어떻다, 뭐 자기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스스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쪽에 와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 쪽으로 와서 뭔가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불신자들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꽤나 어리석어 보이는 모양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소개한다면 제가 하는 방송이 시쳇말로 뜰 것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말할 줄 모르는 저를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요. 이 매기 성경강의는 성경만을 말하고 성경을 그대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옛사람 발람은 발락이 종교적인 방법을 쓰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먹혀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면 그들을 돌이켜 이 바알 숭배하는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식은죽 먹기와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5장 4절 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엄청난 수술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이스라엘이 걸린 비용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어 지옥에 이 보내버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 어린 행동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발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저주 쪽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똑같은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름대로 저는 확신하기로는 원수는 절대로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해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버가모 교회 하신 그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버가모는 세상과 교회를 연합시켰거든요. 세상이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사단이 버가모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박해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발람의 교훈 때문에 교회가 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교훈은 인생살이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직의 언약이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며 일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에게로 넘어가요. 제사장직이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10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부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적으로 침입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민수기 2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9절에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도 나옵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진학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하여간에 여러 종류의 염려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전혀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눈꽃만큼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곧 염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놓고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것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내 삶 가운데서 가능한가 제 스스로를 놓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고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둘 다 생각이에요, 결국. 기도도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먼저 생각이 먼저 되는 거거든요. 기도와 염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염려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생각은 하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게 됩니다. 어떤 꼭 기도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정말 참 큰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나도 모르게 청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의 차이는 별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세상적인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너 혼자 고민하지 말라, 너 혼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키가 조금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서 키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어나지가 않죠.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걸 키로 번역을 안 해놨고 수명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꼭 키를 염두에 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차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세월의 길이, 즉 수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키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종류의 염려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염려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8, 90%가 염려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시간만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8, 9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건데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만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참 걱정도 팔자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게 8, 90%에 해당된다. 그렇고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한 1, 20%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거는 또 염려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만약에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들은 염려 많이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염려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질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병들 중에 상당수는 스트레스성 질병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곧 염려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병도 생기고 뭐 또 어떤 신경쇠약도 걸리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암도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차피도 염려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조금 되긴 돼요. 그죠? 염려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용으로 팔리던 새였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번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백합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백합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누가 참 입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합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들어갈 그 들풀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고 하나님을 부신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보시면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에 구한다 하는 이 말은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건가?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구한다가 아니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서의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구한다 하는 말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먹을 것만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22절, 2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한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딱 제 논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몸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목숨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여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악한 충동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물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 말에 동의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멸하여 집안에 사특한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악한 충동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승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었다? 그건 사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다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의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자,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시거든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도 이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때로부터 그때랑 한 분기점이에요. 큰 단락의 한 분기점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는 이제 고난과 십자의 죽으심과 그 3일 만에 살아날 그 이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큰 분기점인데요. 4장 1절에 그때의 이 말은, 그때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또 옥에 갇힙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란데요. 자,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0절에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말한 거죠? 사탄에게 말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구 보고 말해요? 베드로 보고 말하죠.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언제 온 유혹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보면 어때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저걸 따먹으면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요.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이 유혹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에 붙들려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부른 시대예요. 아이들이요, 그만한 햄버거 또는 뭐 핫도그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먹는 아이들도, 물론 뭐 배가 불러서 안 먹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애 한 입 배에 먹고는 버려두고 갔더라니까요. 배부른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일찍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의 아이들, 옛날에 한번 했는데 재방송하도록 EBS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정말 가는 아이들, 쓰레기 죽고 사는 아이들인데요. 부모도 없고 어떤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도 안 돌보는데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 얘기예요. 15살 아이가, 남자아이가 14살 여동생 공부시킨다고 쓰레기 주워서 아이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 14살짜리는요, 버스 타고 오면 잠시만에 오는데 2시간을 걸어오더라고요. 버스비 아껴서. 왜? 오빠가 돈을 줬으니까 그 돈으로 버스 2시간 걸어오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조그만한, 버스비 얼마 안 하니까 조그만한 그 스낵 하나 사가 오빠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가난하니까 그러더라고요. 9살, 7살 되는 애가 쓰레기 주워서 바다를 헤엄치서 2시간 건너가요. 2시간 헤엄치고 건너가서 쓰레기 주워서 와서 그걸 돈을 고물상에 팔아가 동생하고 나눠 가져요. 그거 소세지 하나 밥 요만큼 사오가 아버지를 먹이더라고요. 가난한데 형제 우애가 눈물 날 만큼 가난한데 형제 우애가 일어나요. 이 땅은 배불렀어요. 형제 우애요. 애들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형제간이 많아요. 주 사오더라고요. 막 사오 이거는. 이놈들을 내가 오늘 그랬어요. 이 땅이 이 갑자기 부자 된 게 이게 저주예요. 갑자기 부자 된 게 저주라니까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그 진짜 가난하니까요. 그들이 거듭났고, 우리는 세 사람 얘기했거든요. 믿음의 덕에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세 사람 아무리 교육하면 뭐합니까? 싸우는데요. 그 말 들으면서 형제끼리 싸우니까요. 야, 떨어져, 너 뒤로 앉아. 형제끼리 때 말려야 된다니까요. 왜 이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은요, 새 사람 아닌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가난하니까 형제 우애가 있더라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이걸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아에서 벌어서날 수가 없어요. 배 고픈 게 채워지는 게 보암직한 거 찾아나, 보암직한 거 찾아나 쓰잖아요. 여러분, 그, 뭐, 명절 연휴 이렇게 되면요, 공황이 미어 터집니다. 공황이 미어 터져요. 왜? 보암직한 거 한국에서 다 봤거든요. 이제 외국에 보러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은 누구에게 절하면 줘요? 사탄에게. 사탄이 예수님, 너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근데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뭘 구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구했으니까 그게 마귀한테 구한 것이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마귀한테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암직한 거 주세요, 먹음직한 거 주세요, 세상의 영광을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도 철야 금식을 하며 주여 주여 달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그걸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이거 뭐 히브리 헬라 몰라도 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왜 귀에 안 들려요? 이게 사탄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2014년 9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과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었다? 그건 사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뭔지를 두 곳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구분해서 보도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7장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단식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단식 중에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오히려 감사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들은 육신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했는데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라고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죄를 알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지켜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받으니까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다 멀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 의롭고 해서 한 이 일이 바로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4절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자기 의예요. 그냥 오늘날 교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겠다고요? 막 설친다고요? 왜 그러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었다고요. 그게 사람의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정했어요. 하나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17년 들으니까 뭐 시큰둥해집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말씀 보니까 막 정말 감격이 와요. 찬송에도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육신의 죄를 정했다니 이런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 보험을 받고자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 또는 윤리 도덕의 법으로 자기 어롭고자 따라 하는 그런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몇 장 몇 절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으로 외워두세요. 저는 그걸 옛날에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 군사 독재하다가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는 직선제 하겠다고 데모할 때 항복했거든요. 그때 무슨 선언이에요? 629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바뀌려면 뭘 해야 돼요? 629 선언을 하세요. 629 선언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방 들고 갔잖아요. 모르시는가 보네요. 비서들이 들고 가는 게 대통령이 직접 들어왔다. 왜? 건의를 버리고. 건의를 버리고 말로만 쇼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629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의를 쌓아서 상을 받고, 이게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이루어내셨는지,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가 또 막 나가 자빠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의 일을 따르는 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러니까 자꾸만 또 윤리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죄 포함되죠. 그러나 진짜 육신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의의를 챙겨나가는 것. 이게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율법 지켜서 자기 의로 나갔으니까. 율법이 제 아래 가두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영의 일을 따르는데 그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이게 영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영의 일인데 이걸 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가 어떤 분과 저 캄보디아에 있는 분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좀 소개할게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 11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냈어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인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계획으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노라.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뭐예요? 죄인이라 그래요. 모태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은 내가 안다는 거죠.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모태 죄인만 있어요.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나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해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해요. 내 이름을 해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해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라,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뭐에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풀무에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야 하늘에 숨을 쓰지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숨이 안 가빠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환란을 반드시 당합니다. 환란과 고난을 통해야만 이 물속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니까요. 환란 없이 하늘 쳐다봐요? 고난 없이 하늘 쳐다봐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편하고 즐겁고 다 좋은데 아무런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데 하늘 쳐다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래, 고난이 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하다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듣고 하늘에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렇게 제한테 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점점점점. 예. 아, 완전 은혜 뿐이군요. 느낌표 두 개. 오직 다다다다다 은혜 느낌표 두 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아멘 하고 답을 보냈어요. 또 좀 이따가 말씀이 하나 더 왔어요.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인데 무슨 번역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계획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 댓글이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과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심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거네요. 느낌표 두 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 거죠. 물음표 두 개.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건가요? 물음표 두 개. 여기에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언약 성취의 인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제가 이거 종종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하나님은 이루시고 인간은 망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람은 다 무슨 일만 했어요? 망친 일만 했어요. 사람이 항상 다 망친 일 뿐이에요. 그 망친 최종점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최고의 선민이라고 한 그들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받아 최선을, 최고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그 구약의 모든 인간의 일의 최종 결정이 뭐로 나타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은 망치고 아브라함 요사 헤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유대 랍비라서.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해요.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사람이 망친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보면서 뭘 믿어요?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이루어서 하는 게 보탬 드린다고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안 무너져 내렸다면, 이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남과 비교해요. 내가 가장 낮은 지혜인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뭔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저요 교사들 지가 하면 화나요. 어떻게 아이가 선생님을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를 기다려야 되죠. 정말 화가 나요.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너는 잘하니? 너는 잘하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요. 그러면 교사하지 말라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한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의 행은 정말 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달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보여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한 곳만 보고 하나님 일이 뭔지 정말로 사람 일이 뭔지 한 곳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 자신도 정말 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믿나요? 하나님의 하신 행하는 일을 믿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앞에서 보면 또 좋은데요. 6절부터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 보세요. 온전한 자들 중에는 온전한 자가 뭐예요? 믿음에 장성한 자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은밀한 지혜는 십자가인데요. 베드로도 몰라고 바울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뭔지를, 은밀한 지혜가 뭔지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십자의 영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모여서 세상에 최고의 권력이 모여서 한 짓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은 거예요. 영광의 주를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이거예요. 사람의 일이 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일 외에 한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요? 왜 했는데요? 뭐 하려고 했는데요? 자기 영광 아니었습니까? 자기 천국 상급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랑 아니었습니까? 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영광의 주를 십자에 못 박는 일이 오늘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탄이 됐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됐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한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제가 종종 이 말씀 인용하죠. 사람이 뭐 다른 사람 힘들고 그러면 집사님 내 이해합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다행이게요. 뭘 이해를 해요 사람이? 이해 못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닫고 계세요.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알아요? 성령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아니고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책망을 받아요. 죄에 대해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전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임이에요. 그게 성령임하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알 뿐 아니라 은혜를 알아요.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을 취하자, 또는 천국의 상급을 높이자. 이게 세상의 영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거래하는 겁니다. 감히 하는가 거래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이게 선악과 땀은 이후에 인간들의 영이에요. 전부 거래예요. 전부 조건이에요. 네가 이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해줘서는 나는 네한테 이렇게 하겠다. 거래 조건 아닌 거 있어요? 거래와 조건 아닌 게 있어요? 전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어떤 우리 신의 자매 결혼할 때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되게 찔렸다는 사람 많던데 찔리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사람 부족하러 가죠. 근데 왔다가 시집 가버리는 사람 내가 뭐 하려고 부조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게? 이게요, 여러분들은 개별개별해서 눈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면 전체를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좀 찔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거래입니다. 거래에서 못 벗어나요. 거래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전부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였으니까요.

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십자만 자랑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의 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의 일이었고 그 사람의 일이란 것은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덤벼들었던 것이 얼마나 사탄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밝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랄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물어봤으니까 어디 산다고 답을 하셔야겠죠? 답하세요, 답.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읽고 있노라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으로 시작해서 합창 교향곡으로 끝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 베토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예, 굉장히 웅장한 시예요. 차로 따지면 그랜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랜저도 안 타봐서 모르시는 거군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는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예, 시의 그랜저와 같은 장엄한 웅장한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배경은 모세가 120의 사행을 거의 다 산 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에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입니다. 여기 거처는 dwelling place, 집입니다. 예. 주님, Lord,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The Lord is our home. 주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집 주소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이 제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주님은 장소입니다. 주님은 공간이십니다. 우리가 머무를 그러한 곳입니다. 나는 너희가 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홈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 안에서 살으라고 하면서 집 대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몰기지 페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몰기지 페이하기 위해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이다 그러면서 monthly pay 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예. 하나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라.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냥 짧은 기간 머무는 에어비앤비가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홈리스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홈리스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홈리스였죠. 광야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는 홈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집에 사십니까? 모세는 집과 관련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생후 3개월 후부터 홈리스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후 석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는 곳이 마구 흔들리게 되었죠. 내가 사는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갈대상자 안에서, 물론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몰랐겠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집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흔들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갈대상자 안에서. 그건 홈리스였습니다. 그리고 40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이 그의 집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예, 그 처가살이 하는 게 집이었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집이 없이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인생 통틀어서 모세는요, 홈리스였습니다. 사실. 그런 모세가 이 1절에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인생 전체의 회한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홈리스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가 거할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 인간의 운명, 티끌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자기가 120년의 생을 다 살고 났는데 그냥 한순간,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은 밤의 한 경점, 그냥 어느 한 딱 점 찍은 거 휙 지나간 것 같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처럼 왁 쓸어가신, 예.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리고 주님의 부은 내심에 놀라워하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불신, 불순종, 불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나도 이 120살까지 순식간에 다 이렇게 오게 되었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식간에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뭐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뭐를 제일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제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40년에 전부 다 죽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40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14,600이 나와요. 60만 3,550 나누기 14,600 하니까 41.3이 나와요. 매일 40명씩 죽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일 40명씩 장례식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다 지나갔는데, 예. 그 인생이라고는 내가 그냥 장례식만 다 치르다가 다 간 인생.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출애굽할 때 50이 된 분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 웬만해서 70대면 다 가시는구나. 그런데 좀 더 사시는 분이 있네. 그럼 80 정도 사시는 거예요. 예. 60만 5천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 웬만해서 70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고, 조금 더 사시면 80 되어서 돌아가시는구나. 예. 그래, 그 연수가 70 아니면 80이구나. 그때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이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삶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이 자기의 120의 인생과 자기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인생 전체를 총망라한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그리고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 그렇구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장례식만 치르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려움, 노여움의 능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센지 이렇게 해서 60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 80 되기 전에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이러한 상황.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진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저는 어젯밤에요, 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성장하는 아이도 아닌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 무슨 봉 같은 걸 타고, 뭐야 내가 사춘기 아이들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 안에서 이게 사후 세계인 것 같아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날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날아다니면서도 너무 불안하고 어둡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뭐지 이거? 주일 아침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 그래서 좀 보통 참 신나거든요. 오늘 아침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찝찝하고 기쁨이 없고, 그것이 뭐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페인풀한 거 아니었어요. 페인풀한 거 아니었는데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낯설고 낯선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내가 페인풀하지 않는데도 그게 굉장히 페인풀하게 느껴지던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 그거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내가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이 사람 기분이란 게 희한한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지금 그러한 인생을 돌아본 모세가 12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러한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짧은 인생, 그러나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많은 knowledge와 information과 인생의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지혜는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지혜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지혜이십니다. 나는 이 주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을 찾아서 그 원천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계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부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합창 교향곡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모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단순하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앞에서 진술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인조이 즐겁고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이런 기도해요?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신나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우리의 삶이 반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가 그 백성과 함께 광야의 40년 동안에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이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들은 많은 괴롭힘 그리고 화를 당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큼 당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것을 또 겪으면 하나님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화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이 계속 앞으로 반복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괴로움 당한 만큼이나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점에도 돌아보면은 사실 이러한 시간, 내가 화를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 그리고 아주 괴롭힘을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괜찮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만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실 건가요? 아니요.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테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화 당한 만큼은 적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원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두시고 거기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와 슬픔이 아닌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점,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가요, 합창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자기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제 다 살았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다 살았는데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차세대만은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있으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사실은 your work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제가 능력과 영광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0: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네. 때로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약간 물들어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니, 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러한 거는 전혀 간구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꼭 되어지는 일들만 혹시 간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행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 홍수처럼 쓰러져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가 맨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가서 흔적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이 아무리 야물딱지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손이 하는 일도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그 손이 행하는 일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 보따리는 성경책이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펼쳐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선물이란 준비한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헤럴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뭔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두려움에 쌓여 찾고 또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후회로 늘 괴로웠죠. 그 후에 어떤 분이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1: 내 아들이 감옥에 재수라니.
2: 저 좀 보석으로 빼주세요, 아버지.
1: 안 돼. 사람들이 널 그대로 엘레베마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둘 거야.
2: 제발요, 아버지. 전에 새어머니 아들들이 경찰서에 갔을 땐 도와주셨잖아요.
1: 그건 다른 경우였어. 내 자식들 중엔 너처럼 경찰의 물건을 훔칠 정도로 어리석은 녀석은 없어. 국선 변호사를 구하든지 아니면 네 스스로 변론을 하든지 알아서 해.
3: 법정에 출두할 시간이다.
4: 준비됐어요.
3: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하니까 네 손에 수갑을 채워야 돼.
4: 경관님, 전 제가 유죄란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게 마땅해요.
3: 그래, 좋은 태도로구나, 젊은 친구.
4: 이번 주에 신약성경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펀치를 날리진 않으시겠죠?
3: 물론 아니고 말고. 걱정 마라.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5: 제가 10살 무렵, 아버지는 새 애인과 결혼을 하시려고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가 계신 엘라바마와 아버지가 계신 오하이오를 왕래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저는 엘라바마의 친구들과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경찰차에서 권총까지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오하이오에 사는 저를 엘라바마의 경찰 당국이 쫓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3: 판사님, 이 청년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만에 하나 달아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함께 오는 동안 매우 공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중에 이 청년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청년이 판사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차량 파손, 절도, 주 경계 너머로 훔친 물건들을 이동 수송.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4: 판사님, 저는 경찰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저를 감옥 대신 군대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미 도둑이 됨으로써 가족의 명예에 충분히 먹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가 됨으로써 더 깊은 수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요.
6: 헤럴드, 이번 공판은 당신이 엘라베마에서 있을 재판에 서도록 범죄인 인도를 받게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군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실히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검사와 엘라베마 주정부에서 당신을 인도받을 권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 아버지의 양육권 안으로 석방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도 좋습니다.
5: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 그리고 옛 친구들에게서도 멀어졌지만 교회는 가지 않았죠. 그게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여서 술집에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쫓아다녔죠. 이러한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엔 대학에서 청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고 이후 졸업을 했습니다.
7: 나도 네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싶어, 헤럴드. 하지만 난 능력이 안 돼.
2: 하지만 저 공부 정말 잘했잖아요, 아버지. 주 정부에서 수업료를 내준대요. 전 그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이랑 교재비 정도만 필요해요.
7: 네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구나. 뭔가를 포기해야 돼. 난 도와줄 수 없으니까.
2: 왜요?
7: 네 새엄마가 반대를 해.
2: 그렇다면 군대에 입대하는 게 낫겠군요.
4: 그래서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소총 부문 2등 사수와 수류탄 부문 전문가로 분류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약물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졸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마친 후 저는 명예제대를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취직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켈리를 만났답니다.
8: 어머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헤럴드.
4: 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정신분열병으로 힘들어하시는지 몰랐어요. 10대 시절 참혹하게 폭행을 당하신 결과래요. 불량배가 어머니를 죽을 정도로 때리고 골목에 버려두고 달아났대요.
8: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군요.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4: 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창피했어요.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시고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은 없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이셔서 누나들을 자주 때리셨어요. 난 한 번도 맞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8: 너무 슬프네요.
4: 그 후 내가 9살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셨는데 나를 이용해 어머니가 이혼장에 사인을 하게 하셨죠. 두 분이 이혼하신 후 난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8: 당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더 나은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4: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엘라바마에 계신 외갓댁으로 보내버렸는데 어머니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으셨죠. 저와 작은 누나에 대한 양육비만 받으신 게 전부였어요.
8: 세상에, 그건 너무 부당해요.
4: 우리는 그곳에서 고립된 외딴 지역에 살았는데 누나들은 모두 1년도 못 견디고 오하이오로 돌아갔죠. 나도 12살 때 오하이오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새 가족 때문에 저에겐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8: 가엾어라.
4: 난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되기 싫어요. 남자는 자기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8: 맞아요. 헤럴드, 당신은 하나님을 믿나요?
4: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제가 몇 가지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하셨어요. 성경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다녀야 한다는 걸 잘 아는데도요. 저와 켈리는 만난 지 5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가까이 살기 위해 엘라바마로 옮겨갔죠. 저는 취직해서 자동차 영업소에서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제 인생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답니다.
9: 아이, 그럼 이제 곧 첫 아이를 보시겠군요, 헤럴드.
4: 네, 벌써 아기가 딸이라는 것도 알아요.
9: 아이, 축하합니다. 그런데 혹시 크리스천이신가요?
4: 저기, 그 비슷해요.
9: 그럼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4: 분명히 알죠.
9: 어떻게 아시죠?
4: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일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9: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세요? 나중에 따님이 아빠, 우리는 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4: 그의 질문은 제 양심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제가 10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작은 교회로 갔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렸을 때 배웠던 모든 말씀 구절들이 제 안에서 파도처럼 되살아났죠. 그리고 예배 끝 시간에 제단 앞으로 나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아내 켈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딸아이가 태어났죠. 아버지가 올해 퇴직하신대.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오하이오로 이사를 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한 후에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잖아.
8: 네.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4: 같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8: 참, 아버님이 오늘 보내주신 수표 봤어요?
4: 덕분에 병원비랑 의사 특진비를 낼 수 있게 됐어.
8: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헤럴드. 당신이 주님께 늘 신실하잖아요.
4: 켈리, 난 지난 수년간 형편없이 살았어. 난 더 잘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정욕을 만족하는 일을 더 원했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했었어. 얼마 전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 내가 6장 말씀을 읽어줄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저를 거절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괴로웠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했지만 저는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등록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잃어버린 영혼인지를 놓고 의문을 품었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어 우리는 짐을 오하이오로 가는 트레일러로 운반했고 아버지가 오셔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죠. 아버지는 소화불량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저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10: 여보세요?
4: 내가 여기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참만 다행이야. 급성 심근경색이셨대.
10: 세상에, 지금은 어떠세요?
4: 괜찮아지실 거래. 하지만 내가 만약 아버지를 여기로 안 모시고 왔다면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10: 만약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당신 새어머님은 직장에 계시잖아요.
4: 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복음에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죠. 우리는 오하이오에서 성경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성장했죠. 어느 날 아침 성경의 로마서 1장을 읽고 있던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젠 분명하게 구원이 이해가 돼. 그동안 나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해왔어. 하지만 난 그러지 못해.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어.
8: 하지만 당신은 늘 그 사실을 알았었잖아요.
4: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해하진 못했어, 켈리. 그리스도만이 홀로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의를 가지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속죄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지.
8: 당신 마치 목사님처럼 말하는군요.
4: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짓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여러 시련들이 펼쳐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직장을 이직했고 그 때문에 전에 있던 직장의 의료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켈리가 전화해서 우리 딸이 로토바이러스 감염으로 매우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하루 만에 체중이 4분의 1이나 줄었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린 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딸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이 일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만약 아이를 데려가실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이 시련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해주세요. 저는 대기실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아주머니는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제가 전하려 했던 말을 듣기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죠. 그 후 우리는 함께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는 함께 우리 딸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저희를 보시더니 아이가 호전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퇴원을 하게 돼 병원비를 내러갔을 때 전 또 한 번 깜짝 놀랐답니다.
7: 네가 모든 비용을 내야 되는 거니?
4: 아니요. 원무과에서 제가 예전 다니던 직장의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된대요.
7: 전에 네가 직장을 바꿔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8: 정말 잘 됐어요, 헤럴드.
4: 그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 그분은 한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도 구해주셨어.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아래 놓여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알고픈 갈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보여달라고 구했죠.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에게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신장을 하나만 가진 채로 태어났고 물혹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즉시 신장이식이 필요했죠. 우리 부부는 아이를 큰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출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의료진이 검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의사가 아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한 순간이었답니다. 의사는 전에 찍은 초음파 영상이 나빴던 탓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신장을 치유하신 것이라고 말했죠. 이 사건은 우리가 전임 선교사역을 준비토록 이끌어주었고 우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한 성서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2: 아버지,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집이 팔렸어요.
1: 난 너희가 집 파는 걸 포기한 줄 알았는데.
2: 그랬었죠. 그래서 켈리가 집 앞에 붙여놓은 표지판을 거두려고 하는데 한 노부부가 지나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성서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판다는 얘기를 듣더니 저희가 당신들의 집을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라고 하시는 거 있죠?
1: 놀랐구나. 그럼 결국 그곳을 떠나는 거니?
2: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원하고 기다렸던 일은 이미 사람을 뽑았대요. 그래서 당장은 직장이 없어요.
1: 곧 다른 데를 구하게 될 거다.
2: 네. 하나님의 때는 늘 완전하시니까요.
4: 저는 즉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오하이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가 보는 앞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셨고 저는 급히 아버지에게 응급약을 드렸습니다.
7: 고맙다 아들아.
4: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11: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여기 와 있어 참 다행이다.
4: 아버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어요?
11: 아니, 하지만 누군들 그러겠니?
4: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버지도 죄인이심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11: 아, 인정하지. 내가 너희 엄마와 그렇게 이혼하면 절대 안 되는데.
4: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삶을 드리시는 건 어떠세요?
11: 조만간 그렇게 할게.
5: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에 가게 되었죠.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에 동력을 제공해줄 발전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였는데,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에 동력을 제공해줄 발전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모든 이들을 향한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두 명의 10대 아들들을 데리고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12: 우와! 굉장한데요, 삼촌. 이너튜브도 타고 폭포 아래를 도보 여행하는 거 정말 신나요.
5: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구나.
12: 저는요, 삼촌이 독실한 분이어서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낸 건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5: 크리스천들도 즐거운 시간 갖는 걸 좋아해. 나에게 대답해 주겠니? 너희들 거짓말 한 적 있지?
12: 그럼요.
5: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12: 거짓말쟁이요.
5: 그럼 물건을 훔쳐본 적은 있니?
12: 네.
5: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12: 도둑이요.
5: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쓴 적이 있니?
12: 네.
5: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지. 그럼 예쁜 여자를 보고 욕구를 느껴본 적은 있니?
12: 항상 그렇죠.
5: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성적인 욕구를 갖고 바라보면 이미 그 마음에 그 여자를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이미 십계명의 여러 개를 어긴 거야.
12: 네.
5: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하지만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죄값을 치르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심이 인정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란다. 너도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0: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와 함께 결심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빅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법칙도 같은 거대한 폭발의 결과로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믿음으로써 진화론자들은 만물이 우연에 의해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세심하게 설계된 창조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적이죠. 물은 우리 혈액의 주요 성분인데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물은 노폐물을 녹이고 다른 기관들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물질인 바로 그 물만이 이런 독특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밀도가 증가해서 더 무겁게 되죠. 그러나 물이 얼음이 되면 더 가벼워집니다. 만약 물이 더 무겁게 된다면 극지방의 물은 얼음이 돼서 가라앉을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들 겁니다. 물의 이러한 특성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BBN 방송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시작된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은 시작부터 오직 믿음으로 삶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를 통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취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후원과 기도를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열매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43년간을 성경에 기초한 방송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선교 후원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역에 함께하시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라디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스크린에 우리가 믿는 신조 일곱 번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주간은 제가 부활 메시지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에 신조 설교를 두 주간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필요하다 싶으면 신조 설교 시리즈를 멈추고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믿는 일곱 번째 21가지 신조 가운데 일곱 번째 신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 구절은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서 신조로 공식적으로 안과 밖으로 선포하는 신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송들이 참 복이 되었고요. 권영철 집사님 기도가 참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탄의 기원,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국민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시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다면 뭐 많게는 길게는 뭐 한 60년, 70년 그 이후에 한국 시민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서 주와 더불어 다시는 질병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오늘 아침 시간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허튼데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귀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그리고 마귀를 배우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귀신을 보았다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누구의 영인가? 소위 한국말로 표현하는 누구의 혼령인가? 혼과 영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기원, 기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조를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천사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강조, 우리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귀중한 존재이냐, 또 그리고 어떤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평가를 내려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천사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한 창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장과 2장 사이, 즉 3장에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1장과 2장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는 천지창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서부터 시간을 추적해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 5장, 6장, 7장까지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다 추론하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6천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은 6천년이 조금 넘고 천사는 어느 경점에 만들어졌지만 천사의 나이, 천사의 창조의 시점은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느 경점에 천사는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의 기원은 간략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사의 본성과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사건을 성경에 발견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 그만큼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전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고 지혜롭고, 그러나 전지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병들리지도 않고 늙거나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자,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자,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냥 흥미를 돕기 위해서, 자, 천사는 날개가 있다. 손을 들어보세요. 요렇게 들지 마시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번쩍 드세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네, 손들이세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 자료, 뭐 만화 이런 데 등장하는 천사처럼 거창하게 흰 날개가 쫙,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 중에 한 종류인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종류, 천사의 등급을 말씀드리겠지만요, 모든 천사가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때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천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은 간교하고 사악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천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천사, 이 사탄이 소위 말하는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영어로 보면 I will 여섯 번을 내가 13절에만도 네 번, 14절에도 두 번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의지를 품고 있고 의지를 말하고 있는 의지적인 존재임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에 이사야 성경. 자,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600년, 7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사탄이 타락했을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은 사탄이 존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구절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3절부터 14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사탄이 망발한 겁니다. 망발한 거예요. 감히 지음받은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도 두고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이 사탄의 지극히 교만한 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이유 때문에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12절 하반절.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천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땅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사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배경, 타락한 원인, 그 모습을 이사야 14장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이 천사, 일반적인 천사들의 성격, 그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두 얼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공중에 떠서 부양하기 때문에 날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하체를 덮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모습을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는 실제로 날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음을 다니엘 10장 2절에 1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에서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성경 기록된 구절들도 사실입니다. 천사는 자연 상황을 조절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1장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욥기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남성 천사, 여성 천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나 숫자적인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사를 지으셨을 때 1억이다, 20억이다 숫자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에게 더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영어로 읽어드리면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그랬습니다. Innumerable 이란 말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셀 수 없는 부정사 인이 붙어서 Innumerable, 넘버를 카운트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는 10억이다, 40억이다, 100억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이렇게 많고 천사들은 소통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지혜롭고 타락한 천사는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악독하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굉장히 극악하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선함이 없는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좋은 것처럼 좋은 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악한 영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 주께서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보에 혹시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날아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또한 전달하고 율법을 만든 그 역할을 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들림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목동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천사가 일러준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그리고 금식을 마쳤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 들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셨겠습니까? 그때도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를 통해 서포트를 받으셔야 되는가?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셔야 예수님의 기운을 차리시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드시지 않으시면 목마르셨고 40일 줄이셨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우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사람들의 금식은 물을 마시는 금식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절대 어떤 것도 안 마시고 안 먹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할 때는 적어도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물과 음식 일절 단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셨을 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드셨을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수종 들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그리고 무덤에 그 돌 무덤에 그 무덤 큰 돌을 옮길 때도 천사가 그 일을 하였고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알려준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영광 중에 거창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름답게 들리라고 멋지게 들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천사들로부터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 세계 역사 가운데 간증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주장하거나 신뢰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기 사모하는지 천사를 보았는지 거기서 그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것들만 믿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 제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모니터 스크린에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자, 1절, 1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왜냐면 13절에 천사들을 언급하죠.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13절에 천사를 언급하고 있고 14절에요.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들인데 천사들이 구원받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냐 천사가 존귀한 존재이냐 사람이나 천사 누가 더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영화롭고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든지 선한 천사든지 혹시라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선한 천사는 우리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천사가 혹시라도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인격체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천사들의 종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사의 종류에는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천사, 많이 들어본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천사장이니까 스랍, 그 다음에 그룹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섯 가지로 제가 이게 여기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사의 종류하고 괄호 안에 등급이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천사들이 등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발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일반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단체 우리 세상에서도 리더가 있다. 어떤 쉽 부서장이 있다면 그 밑에 부서장의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천사장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입니다. 줄이면 마이크. 여러분이 잘 아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잖아요. 마이클이라는 이름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이클을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주부에 적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헬라어로 제가 일부러 천사장과 천사와의 이 헬라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천사는 안겔로스라고 합니다. 안겔로스. 그러나 천사장은 안겔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아칸겔로스로 부릅니다. 감마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칸겔로스 분명히 달라요. 자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천사장이 아닌 일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도 등급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엘 앞에 세 글자는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남자다, 영웅이다.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돼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분을 가진 그 기능의 천사들을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들을 보면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마지막 끝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수룹들이 이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그룹들이에요. 한 천사가 아니라 복수의 여러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불이 나는 화염검을 들고 아무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인 그룹들, 영어로는 cherubims 그럽니다. cherubim 그룹들의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랍들, 이 스랍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달린 천사들인데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세라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 네 생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천사들의 종류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해놓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생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하게 이상하게 생긴 영적인 존재들. 저는 이들이 천사의 일종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인가요? 2장인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늘의 치리자들 또는 정사들, 권세들, 권능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시작.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들, 정권할 때 정자, 일사자, 정사들, 여기 있는 정사들은 하늘에 있는 총리, 장관,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운 천사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을 맡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등급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 다른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여전히 악한 천사들과 대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천사들은 여전히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순종의 영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더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목사님이 사람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상하지요? 아. 우습죠?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여기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한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말합시다. 네. 예수님이 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딱 나눠져요. 세상에 딱 두 종류뿐이라고 그러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몸으로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게 성령을 오셨어요. 영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가 없을 때에 여러분 엄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에? 안 나요. 엄마가 없으면 안 나구나. 엄마가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구나. 자, 어린애가요, 엄마 아빠가 잠시 어디 가도요 막 울어요. 왜?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 딱 두 종류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나쁜 놈, 악마. 맞아요.
4: 사탄.
3: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내가 최고야. 내 이름이 최고야. 뭐든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마귀가 있다 해도 돼요. 악마가 있다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안. 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그게 딱 두 종류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안 계실 때는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 예수가, 그것도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런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이 바울이 예수 있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나를 왜 핍박하느냐. 소연아 일로 봐라.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럼 당신이 진짜 살아난 거 맞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바울의 눈에 안개 같은 게 벗겨졌어요. 사실은 비늘 같은 게 뚝 벗겨졌어요. 수근이 가려졌던 게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네. 그때부터 바울은 가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늘나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하도 많은 사람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러는데 그거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이 너무 좋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인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천국을 비유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친구?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맞아요? 굿, 베리 굿, 이분.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옛날에는요, 이쪽을 봐라. 옛날에는요, 그걸 황금 보석이라 그랬어요. 황금 보석. 여러분, 금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딱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여러분, 다니는 길, 그죠? 다니는 길을 뭘로 포장했다 그랬어요? 황금으로 포장했다 그래요. 천국의 길이 진짜 황금이란 말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데 여러분들 길에 다니는데 여러분 저 아스팔트 시커먼 아스팔트 깔아놓았잖아요. 그걸 누가 보석이라고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에 흙으로 된 길을 좋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 가장 좋아하는 금이 천국에서는요 그냥 길에 포장하는 정도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천국의 그냥 길은 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말했고요. 이 바울 사도는요 천국을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것은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그 관광지 가면요 멋있는 곳 많아요.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면요 비 오고 나면 바위하고 구름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와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 해요. 죽고 싶다. 나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 살고 싶어요. 중학생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 죽고 싶다. 자, 서민이는 왜 죽고 싶어요? 에?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이러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서민아,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 네. 아직은 죽은. 그런데 요즘 제가요 성민을 보면서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 곧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라잉. 아, 자포가면 안 된다. 아직은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정말로. 우와, 예수님 사는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 예수님 얘기하는데 또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얘기하면요. 아, 지루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세요. 만화책 이야기나 해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생 실습 선생님이라든지 또 새로 선생님 오셔서 수업할 때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수업을 잘해요? 잘 안 해요? 오면요. 수업하기 싫어서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럴 거예요. 목사님의 첫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알아요. 지루해. 또 예수님 얘기야. 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예수님 얘기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는 말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 예수님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천국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중간에.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물론 죽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야 천국 갑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야,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천국도 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게 제대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나는 빨리 전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요한아 둘 사이에 끼어서 아직도 못 가고 있대. 우리는 아직도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빠져나갈 게 너무 많아. 천국에 가면 뭐 안 되는 거. 시기, 질투, 미움, 자랑 이런 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거. 그 얘기 해줄게요 지금. 선생님은 예수인데 왜 못 죽나? 그 다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지호 읽어봐라.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야, 정말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선생님은 예수님 있다 그러면 빨리 안 죽고 와 살아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만일 내가 육신을 이 몸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예요. 목사님이 사는 이게 열매인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 잘 모르겠다. 죽는 게 좋은데 안 죽고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24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지호야 물어서 질문했으면 잘 들어야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더 살기 싫어요. 진짜 가고 싶어. 왜? 예수님의 나라가 너무 좋거든. 진짜 가고 싶어요. 정말 목사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그래요. 자살해볼까요? 사망?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 자, 왜 사는지 지호 질문했잖아요. 이래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못 죽는 이유는 지호 때문에 아직 못 죽어. 내가 소유일 때만 못 죽다니까. 서윤이가 어려서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지 아세요? 눈이 초롱초래가요.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그랬어요. 서윤아 얼마나 말씀 잘 들은지 아니? 근데 요즘 또 말씀 잘 안 들어. 그래서 내 소윤 때문에 못 죽겠어 지금. 소윤이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야 되는데 지호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무슨 질문? 아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목사님께 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집에서. 아, 엄마가 얘기 안 해주세요. 그 목사님의 조카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삼촌은 좋겠어요. 왜? 교회 헌금하면 삼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집에 가서 지호야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못 죽느냐 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성민이 생각이 나서요. 잘 들으세요. 성민이가 요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성민이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 성민이한테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니까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까 누가 자살해라 그러는데 자살하지 마세요. 왜 자살해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죽여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죽여주시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왜 예수를 믿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설교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소윤이, 지호, 성민이 또 다른 친구들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근데 왜 살려두셨을까? 아, 이 말씀 전하려고 살려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 그게 바울이 막 기쁨이라고 그러세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저는요, 아까 지옥을 했는데 목사님 뭐 헌금 봉투하면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확실히 알아두세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헌금을 잘하고 못하고 목사님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몰라요. 지호야 잘 들어라. 목사님이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고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요,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구나, 저 사람 헌금 안 하구나, 그걸 목사님이 알면요, 그래 돈 없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래서 헌금 보고를 안 받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헌금 안 하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면 풍성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바울의 그게 기쁨이었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제가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지 아닌지 어렴풋이 보여요. 어떤 사람 예수님 얘기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저를 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욕한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게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어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가요.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온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알려주었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도에서 일을 했는데요. 인도 여성들이 그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또 깊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종종 환호하거나 손뼉을 친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는 아,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이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런 열망을 갖고 밧모섬에서 나이든 주님의 제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보좌 앞으로 간 요한이 거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선언하는 말씀이 구원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번역가든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업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그 사실에 놀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찬양하면서 높이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분의 사명에 어떻게 여러분을 참여시키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만 마음과 생각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좌절과 실패의 연속일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익한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멸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잠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BBN 방송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직접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에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자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한국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섭게 추운 겨울날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어도 물이 얼지 않는다. 작은 것 같지만 촛불이 갖는 위력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두어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귀찮은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서며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땅이 변할 수가 있고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빛된 삶이요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9살 난 한 소녀가 charitywater.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레이첼 백위스라고 하는 9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생일을 앞두고 자기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1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싶으니까 돈을 기부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5살 생일도 맞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파티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생일날 생일 선물 대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더니 그가 생일날까지 모으기를 원했던 목표액이 300불이었는데 목표액에 조금 못 미치는 220달러까지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13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레이첼이 그만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300불이라고 하는 그녀의 소박한 꿈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리고 당연히 그녀가 개설했던 웹사이트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인터넷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레이첼의 꿈을 이루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펀드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2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100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5일 만에 50만 불이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레이첼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700배나 많은 모금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도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다시 그 charitywater.org가 개설이 되고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하다, 인생이 차갑다고 해서 우리마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빛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희망을 꺼뜨리게 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의 불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바냐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심판하시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민족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스바냐서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remnant,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노아 홍수 때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노아의 여덟 식구를 남겨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온 도성을 다 불태워버렸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들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민족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치듯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스겔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누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렘넌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느헤미야를 남겨두셨어요. 에스라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고 타락했던 말씀들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불씨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의 한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그 사람들을 좀 익스텐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남은 자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을 시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먼저 열방에서 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 여러 백성은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은 여기 11절에 특별히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하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같이 모아서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뉴 커뮤니티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렘넌트로, 희망의 불씨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지.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분들이 참 많지만 교회는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남겨두신 자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천을 표현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소금다울 때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할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케이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말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박스에 갇히게 된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렘넌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렘넌트답게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뽑아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은 자답게 살 것이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바른 불꽃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그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불씨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리면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물결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일으키는 물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여러 백성들,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원래 그 사람들은 우상을 불렀던 입술이죠. 거짓 신들을 불렀던 그 입술인데 그 입술을 깨끗하게 바꾸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허튼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여기서 흩어진 자의 딸, 이 사람들이 구스강을 건너와서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유다 민족을 의미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마도 이디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살던 많은 민족들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될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이 구스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모른 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받는 순간 네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함께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간 사실을 사도행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이 많이 만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방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누가 일으킨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으키는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운동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키죠. 무브먼트. 인간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반짝였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인간이 일으킨 운동은 인간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성령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운동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성령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드리븐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참된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심령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주간 동안 이 모이는 축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성령 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축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권세 없고 능력 없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답게 살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여기 홀리 마운틴, 이 성산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한때는 교만했어요. 이 교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가장 악한 교만이에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정도의 교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도 서바이브 할 수 있다. 하나님 빼고도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유다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이 교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피지컬한 차원에서만 해석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who are truly humble,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바꿔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곤고하다,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의탁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돼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루트기에 거룩한 남은 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새 물결이 일어나고 새 마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을 악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산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은 진실된 삶이에요.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오늘 여러분 가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하고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게 참 감사하긴 한데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렌즈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즈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ntegrity,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힐러리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났는데 이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에버리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건 그냥 누워있어도 될 사람인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을 했는데도 또 몇 프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힐러리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대를 놓고도 고전을 할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일찍이 여자 중에서 힐러리만큼 똑똑한 여자 있으면 놔보러 가십시오. 우리 와이프만 빼고. 우리 와이프도 똑똑하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싫어하는지 아시죠? 정직성 때문입니다. Integrity. 그래서 지미 폴런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투나이트 그 쇼 진행자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그걸 봤더니 힐러리 would be the first female president라고 말을 하려다가 고쳤어요. She would be the first email president라고. 조크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 힐러리의 명성이 정직성 때문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테그리티를 요구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야 되는 정직성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삶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단순하게 성경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쉽진 않아야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명함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새겨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든지 주어야 될 명함이고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진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아픈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과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물길이 필요해.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성령의 물결이 시작되어졌어. 이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의 물결이 가정을 덮고 또 우리 주변을 덮고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캄캄했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새 빛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영광 강사의 의료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하여튼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정말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에비던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의 조건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여러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래서 Is it my dream? 그래서 Who's my neighbor? 그렇죠. My를 찾지 말고 What is God's dream? What does God want in me?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패션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God's passion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하루도 어떡하지? 어떻게 이 환자랑 딜하지? 어떻게 내 위 버스랑 딜하지?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잖아요. I want to do what Jesus did. I want to help others. I want to be the channel of blessing. 그 마음으로, 그 패션으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전공과 무슨 일을 하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또 환경으로 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여러 도시를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될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 뭐 갔는데 그 내 멘토가 딴 인스튜션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갔는데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될 것들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페인풀한 기도인지 난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막 막으시는데, 막 두 번째 인터뷰 가서 리얼리스틱까지 막 다 갔는데 막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페인풀해가지고 괜히 기도했다. 막 그러면서 막 중간에 어떤, 분은 자기 인스튜션 옮길 거라고까지 저한테 따로 전해주신 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카고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 믿고 가시면 나중에 은혜는 나중에 고백할 수 있다.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의료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길 원하는데 다 떠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세미나를 의료 선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로 잘못 이해하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선교에 대한 얘기, 의료 선교지 뭐 제3세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월급 받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고요. 보면은 마태처럼 다 내려놓고 쫓아다녔던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가 있지만 삭개오가 과연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집에서 그 동네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마태나 삭개오나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스몰그룹에 빌러닝 되어 있잖아요. 스몰그룹에서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리더는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그 스몰그룹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눈에 밟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가 뭐 나와서 뭘 시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밟혀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잊지 않고 챙기는 그 사람. 그래서 뭐 직장 같으면 나의 보스나 매니저나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몰그룹 안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학벌 높은 사람, 정말 가문 좋은 사람 있어도 내가 그 스몰그룹의 리더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내가 여기의 리더다. 내가 영적인 리더고 너네들 나 때문에 운 좋은 줄 알아. 그런 배짱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너네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교수님이 무슨 누가 짜증나는 얘기를 해도요. 다 긍휼하게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칭찬은 예수님의 칭찬, 너는 참 나아갔구나. 제가 휴스턴에 다녔을 때 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연수를 정말 많이 왔어요. 소그룹이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자들이, 거기는 이제 목자라고 불러요. 스몰그룹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자들이 정말,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연수 오신 목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목자들을 보니까 나 같아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다 스몰그룹 리더들이 다 목사 같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봤는데, 너는 어쩌면 나갔니? 생각하는 게 나갔고, 내가 가슴 아픈 거에 너도 같이 가슴 아파하는구나. 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료계에 보내받은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아파서 힘든 사람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한때는 이렇게 지갑 열 때 지갑에다가 이제 환자 그 메디컬 레코드 넘버 스티커들 있잖아요. 막 그 떡지벅지 붙여서 지갑 열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이제 다니엘의 화살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자 방 노크하면서 들어갈 때 노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크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 환자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들어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풀 기도체인 가동할 수 있어요. 습관이에요. 그 기도가 그냥 우리 심리 안정형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고 안수현 선생님이시고요. 2탄도 나왔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의 잘됨, 우리의 망함 상관없이 받으시는 영광이고요. 우리가 잘돼서 프로모션이 되든 하나님이 방식대로 했는데 질투를 받아서 저기 좌천되고 그렇게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유대생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사라져요. 근데 걔가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리더하고 막 엄청 근데 애들은 알지. 걔가 노트 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죠?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노트를 그러면은 늘 빌려줘야 되나? 크리스천은? 되게 어려운 거죠. 저는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서서 빌려주는 그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업을 못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물론 얄밉게 어뷰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친구가, 물론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노트를 빌려서 그 노트 한 친구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아주 그냥 빌려준 친구가 너무 마음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일단 크리스찬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줬는데 내가 좀 많이 도와줬는데 제 고마운 거 몰라. 그리고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더 잘 돼. 그럼 여러분들 가슴 아파할 겁니까? 걔가 잘 돼서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노트 썼는데 빌려준 사람 난데 너 성적 더 잘 받으면 어떡해.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의대생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은혜가 올까요? 안 와요. 은혜는요. 내가 노트 잘 쓰는 이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freely give up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내가 이 은사로 섬기리라. 다른 사람과 얘기 잘하는 소셜 스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해요, 사람들을. 그렇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 프릴리 기부하는 거. 그럴 때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요. 그냥 은혜구나. 스트레스로부터 약간 해방이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적 조금 더 잘 나오면 어때요? 기뻐해 주면 되죠. 내가 도와줘서 잘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안 되면. 안수현 선생님, 그렇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는데 유급하셨어요, 유급.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다녔는데 막 유급하고 성적은 F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너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대학을 지원했는데 재수 삼수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시기에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시간에 뭐 평생을 지낼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착한 사마리아인들 우리 정말 본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게 누가 너의 이웃인가의 답을 안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너도 그렇게 하라예요. 동사로 끝납니다. 명사로 물어봤는데 누가 누구냐고 definition을 물어봤는데 동사로 하나님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 Do likewise. 했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려면 holy discontent. discontent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다. 나는 뭔가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북한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고요. 그래서 이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명은 각자요. 아셔야 되고 이 이야기처럼 정말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순신형 크리스찬 말고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게 하라. 그거 말고 정말 크리스찬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도 좋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있던 많은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일어났어요. 전 뭐 그 호킨스에서 처음에 있을 때도 그 모르겠어요. 큐티 할 때 큐티 책을 누가 보고 아니면은 뭐 학교 있을 때 뭐 십자가가 그려진 문방용품이 뭐가 하나 있었나 그걸 보고 찾아와서 와서 뭐 합창을 같이 하자 무슨 모임을 같이 하자 해서 되게 커넥션이 된 것들이 많아요. 실제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진짜 볼드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크리스찬 이렇게 배지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다니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드네스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의료 선교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아까 어떤 마인드셋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렸다면은 정말 그 필드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퍼블릭 헬스쿨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정말 모스퀴토넷 하나로 그걸 많이 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좀 프리벤션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또 공부하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saving millions at a time. 그게 모토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또 저희 또 선배님 중에 아프리카로 또 제3세계로 수술을 가시는데 선교 수술을 가시는데 자기 트레이니들을 자기 뭐 인턴 레전트 다 데리고 가요. 안 믿는 사람인데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하는 거 같이 배우라고.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솟아날 수 없거든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사명의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너무 because로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대상은 대개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despite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I'm doing this despite. 근데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compassion에서 나타나게 되죠.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 주에 일본에서 업잡을 하는 학생이 막 오고 그리스 이 친구 얘기는 되게 특별한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큐티를 그 병원 도서관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니에요? 이게 뭐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화요타임이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을 때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 거를 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 지역교회에서 그 유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MP3 파일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갖고 있던 파일이 있어서 아 잘됐다 이걸 들어라 여기에 다 담겨있다 그래서 이제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와서 I wanna do prayer meeting with you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prayer meeting 내가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레지던트 하면서 진짜 그 환자와 보호자와 우리 동료들 그 영혼과 회복되기 위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요. 펠로우십을 제가 휴스턴으로 가는데 거기서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우리 펠로우 렉처에 앉아있는데 한 백인 남자애가 와서 같이 프레임 미팅을 하재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라 말한 적도 없고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 한해서 셋이서 정말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매주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세 명의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플러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환자들을 위해서 그 그랜드 라운드 하기 바로 전에 모여서 한 시간씩 나누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돌아보면요 제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고 시작하시고요. 정말 뭐 업저버를 왔던 베트남에서 온 친구도 밥 먹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와서 하다가 I wanna accept him.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영접기도를 저랑 같이 하고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했던 어떤 바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아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내 주변 사람을 성공해 주는 게 정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많이 이제 저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지금 직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 지금 직장에서는 제가 너무 바쁘고 교수가 되니까 책임이 막 많아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되게 least 가장 낮은 자를 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서 누군가 내가 섬길 수 있는 환자는 뭐 섬기니까 또 observer들이라고요. 그냥 shadowing 하고 싶어서 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레지던트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I am in panic.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라. 인생의 목표도 정립해보고 그래가지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그 책장에 스페니쉬로 된 Purpose Driven Life가 딱 꽂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읽더니 저는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I wanna do a book club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책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게는 뭐 8명씩 뭐 해가지고 북클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책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뭐 전 세계 그래서 뭐 힌두 2명, 이슬람 2명 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빠서 저는 선교 못 나가요. 선교 나간 적도 없어요. 저는 선교 나간 적도 없고요. 단기 선교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가 저한테 매일 오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른 문화의 백그라운드 잉글리시가 네이티브 아닌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그 영혼 하나 딱 품고 기도하면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지치거든요. 분명히 지쳐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다가도 가끔씩 막히고 지치는데 세상에 면류관이 있죠. 다니엘, 모르드게, 그리고 욥. 욥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근데 막 몇 배로 다시 갚아주신 거 있어요. 그쵸? 근데, 천국의 면류관은요, 되게 보면은 베드로, 처참하게 죽어요. 바울도 처참하게 죽고요. 요한도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 정말 맞아요. 정말 은혜의 통로로 살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눕히시리라. 때가 안 와요, 여러분. 때가 안 와요. 이거 때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유배지에서 있다가 없어지셨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그냥 뭔가의 보상,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어프로브 해주시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이시겠지라는 헛된 기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높이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이실 때가 오시면 높이실 것이지만 그거를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궁극적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깜짝 선물이에요.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깜짝 뭘 막 팍팍 주세요. 그럼 너무 기쁘죠. 근데 막 뭘 기대하고 있다가 안 오면 왜 안 주십니까?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막히고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요. 우리가 지고 짊어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룩백 하면은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바뀐 내 모습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은혜로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환자들 보고 막 주변 동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팍팍 받았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혼내는 사람을 막 아침에 중보기도 하고 있고 막 축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서 뭐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쵸?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고요. 십자가의 기적이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There's no miracle on the cross. 크로스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크로스를 줬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지 않고요.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들이 한 번 있지 않아요. 간간이 와요, 계속. 그게 어려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너무나 거창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 상당히 허무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말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을 것입니다.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전생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희 BBM 방송은 이에 대한 놀라운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연히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저희 BBM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해 보셔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위대한 질문을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을 꼽으라면 6.25 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침입과 또 일본의 침공이 있었지만 특별히 동족 상장이라는 면에서도 가장 잔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국토와 희생된 생명의 숫자로 봐도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지에서 벌어집니다. 고지를 차지하여 일대를 다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군대나 또 물자가 이동하는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지가 있게 마련이고 힐, 그 고지를 차지하는 전쟁이 전투가 가장 치열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춘천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들은 대부분 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협상 가운데 한치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질 때도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 곳곳에 있는 고지전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전투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것이 연합군 즉 소유가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중공군에게 뺏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